네, 듣고 오신 곡은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5월 하면 가족. 그런데 그냥 따뜻한 가족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죠. 조금은 뜨끔하고 조금은 민망하고. 어쩌면 라디오를 듣다가, 어머! 저거 우리 집 얘긴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침 이 시간 커피 한 잔을 딱 드시다가,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지켜야 할 선, 경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있고. 가족은 참 이상하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일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남에게는 안 하는 말을 가족에게는 해.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옷 입고 나가려고? 네 친구는 좀 별로더라. 아, 걔또 만나?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얘는 결혼은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여서 가장 선을 넘기기 쉬운 경우도 많죠. 이 얘기 해도 돼? 이런 말은 사실은 친구에게 물어볼 때 물어보긴 해요. 내가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번 고민을 하거든요. 내 생각 말해도 되냐? 아, 내 생각이잖아. 참고만 해. 괜찮아? 너 이거 괜찮아? 감정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냥 말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 아니, 그 사람 왜 만나? 걔꼭 만나야 되냐? 아니, 걔 말고는 사람 없어?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학원 계속 다녀야 돼?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좀 들어줘. 아빠가 원하잖아.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알것 같아요. 이 마음 어떠한 감정을 실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한테 지금 얘기를 했는지 아이가 좀덜 다쳤으면 좋겠고 아이가 덜 돌아갔으면 좋겠고 바로 직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봉이 입장에선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먼저 산 내가 얘기해주면 아이는 좀 편하게 갈 거라는 전제 하에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DM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부모가 보기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아, 자식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왜 엄마 아빠가 결정해? 내 인생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아이들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초, 중, 고, 요 세대하고 약간 다른 그런 느낌? 말대꾸가 늘었다고만 볼 일은 아니죠. 왜? 세대가 변했고, 세태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검색하고, 비교하고, 표현을 하죠. 아, 아이들이 검색을 하면서 비교도 해. 그리고 내가 나의 선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친구 관계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 있고, 자기 취향도 빨리 챙길 줄 아는, 내 취향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진로에 대한 정보도 부모보다 훨씬 더잘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나 주변에서 이미 정보 습득, 체득이 엄청 빨라요.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아직 자라는 중이랍니다. 정보는 어른처럼 갖고 있지만,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아직 연습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아이를 무조건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잡아주는 것도 아닌 아이 나이에 맞는 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리고 우주인,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 다음에 고뇌에 찬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리고 취업, 대입, 뭔가의 인생의 설계를 하는 20대, 30대 자녀에게 필요한 선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맥락은 하나인데 각각의 감정선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릴 때는 손만 잡아줘도 되지만 사춘기 옆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있어야죠. 성인이 되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만 주는 것만으로도 선이 지켜지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그 차이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화요일 오전 9시 전주 FM93.5MHz를 통해 함께하는 꿈이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색으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꼬미티 천천만만 진행자 봉이봉이 구슬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선. 사랑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 때로는 간섭이 되고 독립하고 싶어서 한 말이 때로는 무례가 되는 순간. 오늘 그 복잡한 마음을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춘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마음을 너무 잘 담은 곡 듣고 갈게요. 아이들은 가끔 별일 아닌 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 얘기 듣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부모, 자녀를 둔 부모들은 되게 하루 아침이 빠르게 시작되죠.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그리고 또 걱정도 빨리 찾아와요. 아이를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서 등교를 9시, 거의 8시 40분까지는 등교시킬 거예요. 등교를 시키다 보면 아이 밥을 먹여야죠. 밥을 안 먹은 아이들은 또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보낸다던가, 그다음에 워킹맘이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7시까지 아침 준비하고 낮 출근 준비하고 그러고 하는데, 또 아이들, 또 저학년들은 12시 1시에 끝나 늘봄이든 다돌이든 다 함께 돌봄이든 뭔가의 방과후가 된다고 해도 나의 출근,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오는지, 요런 것도 체크해야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알림장 확인해야 하고, 준비물. 내일 준비물은 뭐지? 아, 이번 주 준비물 뭘 사야지? 숙제는 뭐가 있는지. 학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잘 갔나? 횡단보도는 잘 지나갔나? 아, 낯선 사람 쫓아가지 않았나? 요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할 일, 하루 중에 일과로 자리 잡죠. 친구들랑 다퉜나? 놀이터에서 놀면서 넘어지진 않았나?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선이 또 있죠. 도와주는 것과 대신해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아이 가방을 무조건 매일 학부모가 싸준다. 부모가 싸준다. 양육자가 싸준다. 숙제도 옆에서 거의 다 해주는. 준비물도. 친구랑 다투면 누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싸우고 온다거나 속상해가지고 운다. 누가 그랬어?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우리 공주를? 우리 왕자를? 그래서 제일 먼저 전하는 거, 학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원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죠. 아이가 불편해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결사로 나서는 거. 이게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복되면 아이는 이렇게 배우죠. 어려운 일은 엄마가 다 해주는구나. 숙제는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수하면 아빠가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오, 나는 직접 해보지 않아도 모든 게다 해결되는구나.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부모의 선은 뭘까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되 아이 손으로 직접 하게 하는 선, 그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준비물, 알림장을 보고 준비물을 챙길 때, 엄마가 넣어놨어가 아니라 내일 뭐가 필요한지 네가 말해봐. 같이 준비할까?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알림장에 확인을 해서 뭐 준비물을 챙겨줘야 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알림장에 나갔습니다. 내일 준비물 확인해서 뭐 챙겨주세요.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가방도 없고 알림장도 없어요. 내일은 학교 얘가 가려고 하나? 라는 순간이 들어서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온 둘째에게 가방 어딨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몇 단지 놀이터에 짚라인이 열심히 좋아가지고 타고 왔대요. 가방을 놓고 왔던 거죠. 해가 떨어졌어. 신나게 뛰어가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왔더라,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알림장 확인하고 아이가 뭐뭐뭐 준비물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한 10년은 좀 지났던 지금 시기로, 그때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간섭하기보다는 답은 이거야가 아니라 어디에서 막혔어? 부모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네 생각이 뭐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생각이 뭐야라고 하기 전에 그냥 묵묵히 쳐다봐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직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그 울타리는 아이들을 가두는 그 바운더리에 꽉꽉 채워놓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아이가 안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쳐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또 하나 조심해야 할게 있죠. 바로 아이의 친구 관계. 너무 빨리 개입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친구랑 다퉜을 때 바로 부모 마음은 뜨거워지죠. 막 올라와. 누가 그랬어? 걔 엄마 번호 알아? 걔 카톡 연결돼 있어? 선생님한테 말은 했고? 라는 말이 들어가죠. 물론 폭력, 따돌림, 지속적인 괴롭힘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그건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다툼, 갈등이 있죠. 서운함, 오해까지 생기는 부분들은 부모가 전부 해결해주면 아이는 관계를 배우지 못해요.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엄마가 좋아해 줄까? 엄마가 뭐를 먼저 해주면 될까?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완벽한 보호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감정과도 잘 맞는고,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는 통하는 감정이 있죠. 부모들은 가끔 그 세계가 낯설고,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세계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뉘진스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마 이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 지난주 꼬미티 천천만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물어볼 때 막 답변도 잘해. 근데 중학교에 가더니 말수가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들은 아이한테 유치원 때는 그냥 뭐를 해도 넘어져도 칭찬, 뭐를 흘려도 칭찬 이렇게 했다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몇 살인데 흘렸냐라고 뭐라고 하죠.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교는 어땠어? 그냥 친구는? 내 애기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칭찬 안 하잖아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다 큰 아이들한테 뭐 칭찬 안 해요. 밥 먹을래? 나중에. 그리고 방문을 탁 닫죠.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에 딱 올라가고 변했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이가 기어 다녔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3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5, 6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사실은 기어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아이한테 한 얘기 초등학교 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는 당황하죠. 그런데 아이도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휴대폰 너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 도대체 휴대폰으로 뭐를 그렇게 보는데 그냥 빠져있더라 빠져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렸어? 들었냐? 들었냐고 엄마들은 그러죠. 친구 같은 게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그죠. 내 친구 이름 다 기억해? 정말 그 말이 이렇게 비수가 확 꽂아요. 야 누구랑 만나는데 엄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름을 까먹은 거야. 근데 학교 앞에서 누가 친구가 인사를 했는데도 그 친구 이름 까먹은 거예요. 엄마는 친구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해. 야,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아이는 반문을 하죠. 그래서 중학생들의 방문 닫기는 꼭 부모가 미워한다는 뜻이 부모를 미워해서 방문 닫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학생은 몸도 마음도 빠르게 바뀌고 성장하는데 자기 생각이 생기고 친구의 영향이 커지고 부모의 말보다 또래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가 가장 많이 선을 넘는 게 뭘까요? 캐묻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랑 만나는데 핸드폰을 뭐 봐? 아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누구랑 있었어? 왜 말을 안 해? 폰 좀 그만 봐?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냐 없냐? 아니 그냥 직구로 물어봐. 숨기는 거 있냐 없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고. 그래놓고 엄마가 얘기하죠. 엄마는 걱정돼서 묻지만 아이는 신문. 마치 취조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은 뭘까요? 감시선이 아니라 안전한 선. 내 아이의 감시선은 이거일 것 같아요.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네가 뭘 하는지 알아야겠어. 이런 감시선으로 아이는 다가갈 때 안전선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너의 든든한 백이 있잖아. 엄마, 아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완전히 빠져있으라는 게 아니죠. 요즘 중학생들이 뭐를 또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온라인,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체 채팅, SNS, 게임, 짧은 영상,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는 추천. 그다음에 부모 세대가 자라던 환경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단, 몰래 훔쳐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너희 반에는 뭐가 유행해? 말해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말해줘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잖아. 알았어. 그럼 메모해둘게. 엄마도 찾아볼게. 그 앱은 어떤 것이 좀 재밌어? 엄마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어? 엄마는 잘 모르는데 설명해 줄수 있어? 엄마가 모르는 게 있어? 안 되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싸움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다 쓸데없다. 폰 때문에 네가 문제야. 아니, 폰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아이는 더 아이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요즘 최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부모의 대화와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죠. 특히 청소년들의 디지털 생활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뭘까요? 네가 혼자 있고 싶은 건 알겠어. 그래서 밥은 먹자. 그래도 밥은 먹고 한번 해볼까? 내가 말안 해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방문이 닫혀도 관계 불은 꺼지지 않게. 그게 중학생 자녀와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요일 오전 9시 천천만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꼬미지 천천만만 구수붕이와 함께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건 차갑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방문 앞에서 벌컥 열고 들어가는 대신 한번 똑똑똑 멈칫 하는 센스. 자녀의 인생 앞에서 대신 결정하는 대신 한번 물어보는 것. 가족 사이에도 그 정도의 예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거창한 말보다 잠깐 시간 될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시간 되니? 시간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습니다. 고등학생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바쁘죠.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바쁘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바쁘고 다 바쁜데요. 고등학교는 정말 아이들의 큰 고민이 있잖아요. 내신도 수능, 수행평가, 생계부, 동아리, 진로, 대학, 아이도 숨가쁘고 부모도 숨가쁘고. 문제는 이 시기에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아주 깊게 박히는 거죠. 그때 그 시기에 아이한테 말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몇 점이야? 이미 이제 중학교 때 부모님들은 내려놓기 시작하죠. 1등급? 아니면 몇개 맞았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내려놓지 않았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1등급이라던데? 오, 뭐나 뭔 이야기야, 1등급.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빚으로 완전히 꽂는 거죠. 네가 지금 웃을 때냐?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또또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미래가 걱정돼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집 아이한테는 너무 이쁘게 말해요. 공부 잘하고 있지? 아,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야, 놀면서 해. 근데 나의 아이,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그만 놀아라. 그만큼 놀았으면 됐지.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나 다른 집 아이나 다른 집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참 맨날 공부하는 것 같아. 다른 집 아이는 참안 하면서도 점수는 잘 나와. 근데 아이는 부모가 얘기하는 순간, 아, 나는 점수로 평가받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고 해요. 나는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구나. 나 지금 이만큼 힘든데. 나 숨도 못 쉬게 지금 힘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 엄마도 힘들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막그 부모님도 사실 힘들어하는 걸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적표를 보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나마 성적표를 가져다 주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요즘에는 성적표가 핸드폰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플로도 확인이 다 돼요. 모의고사, OX, 공과외로 몇번 문제를 맞았고 몇번 문제를 틀렸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한 아이 보내고 두 아이 보내면 1번부터는 뭐 어디 문제가 쉽다, 어렵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몇 점이야 보다는 시험 보고 온 아이한테 많이 피곤하지? 피곤했겠다. 오늘 좀 자고 시작해. 요즘 잠은 자냐? 아, 기숙사에 있는 아이한테는 잘 하고 있지? 정도? 밥은 먹고 다니냐? 애들 기숙사에 있으면 아침밥 절대 안 먹어요. 엄마는? 부모님은? 열심히 기숙사비는 내죠. 마음은 지금 괜찮아? 아이들 이렇게 지금 햇살 좋은 시기에 밖에 나가서 체육대회는 또 리그전 계속 올라와요. 뛰어놀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고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조금 있으면 한달 뒤에 기말고사 나와.

스트레스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이 비교 속에서 살고 있죠. 학교 안에서의 비교, 학원 안에서의 비교, SNS, DM, 입시 정보의 비교. 그리고 어떤 부모는 정말 컨설팅을 받으면서 여기 컨설팅, 저기 컨설팅, 어우, 또 스피치 학원도 다녀요. 아이들 면접을 봐야 되니까. 자기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나의 레이더에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순간 아이들은, 아, 포기는 배추에 새는 포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금방 나의 현실을, 나의 위치를 직감을 합니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높은 편이라고 해요.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 성취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취가 높다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과 비례가 될까요? 학생의 학교 소속감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 지표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한동안 OECD에서 우리 학생들의 자살, 청소년들 자살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한국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한국 학교 소속감 관련 지표가 제시되었고, 이런 자료를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와 정서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감독관이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뭐를 알아서 코치를 하냐고. 근데 감독관은 틀린 것을 잡아내죠. 경기할 때 감독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험 볼때 감독관은 어때요? 이거 왜 틀렸어? 개요표 짰니? 왜안 지켰어? 또 미뤘지? 이게 감독관 이야기지만 코치는 다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어디서 막힌 것 같아? 이번 주에 하나만 바꾸면 뭐부터 해볼까? 네가 해보고 싶은 방식은 뭐야? 그래, 공부 안 되는데 무슨 과목을 좀 집중해야 할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진로 이야기에서 선이 또 필요하죠. 부모가 좀더 오래 살았고 먼저 살고 생활한다라는 이유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경험을 말해 줄수 있죠. 걱정도 표현하죠. 그런데 최종 선택은 누가 해요? 부모가 가져가면 안 되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말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 이것도 무서운 것 같아. 다만 부모로서 걱정되는 점은 말해볼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 대신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좀더 우리의 선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방치가 아니라 존중을 해주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동행을 해보는 거고.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힘, 정답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선택을 감당할 수 있게 믿어주는 것이 적절한 선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싸우고, 어느 날 서운하고, 그래도 삶은 계속 되고, 관계도 계속됩니다.

네, BTS 음악 듣고 왔습니다. 부모가 자주 넘는 성 고등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주 넘는 선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7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간의 선. 아이 방, 책상, 가방, 일기장, 휴대폰. 어때요? 어릴 때는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게도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이후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이 공간 엄청 소중한 공간이죠. 내가 부모니까 봐도 돼. 오, 큰일 날 소리. 통하지 않아요.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면 몰래 보는 것보다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확인하고 싶은데 같이 해볼까? 아니면 네가 먼저 얘기할래? 해줄 수 있어? 너의 사생활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너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라고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선이 있죠. 감정의 선. 그게 뭐가 속상한데? 그 정도 울 일이야? 야, 너만 힘드냐? 이 말은 아이의 감정을 작게 만들어요. 아이한테 들어볼 기회를 아예 앗아가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감정 표현을 예전보다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잘 다루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조절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판단보다는 인정이 먼저 해주면 되죠. 인정을.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엄마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 너에게는 안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조금 아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 감정, 그 다음 세 번째는 친구 관계의 선. 걔랑 놀지 마라. 걔랑 한 번만 더 붙어 다녔다간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죠. 그 친구 별로야. 딱 보니까 안 좋겠더라. 야, 그 친구 화장도 진하던데? 아, 치마 너무 짧아. 야, 걔 담배 핀다고 하던데? 허, 부모 촉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부모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화장 진하게 한다고 해서 친구가 자아가 정말 힘들고 못고 올곧지 않은 친구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면 아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죠.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친구랑 있으면 너는 편해? 어떤 부분이 좋아? 그 친구 너를 존중해 주니? 아, 그 친구의 어느 부분이 너는 조금 괜찮아?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어때? 아, 존중해주니까 좋아. 이렇게.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부모님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살좀 빼야겠다. 아, 살좀 쪄라. 애모. 몸에 대한 선을 지키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야, 그옷안 어울려. 야, 치마 좀 내려. 야, 바지통 너무 조여. 너무 넓어. 야, 그게 어울리다고 생각해? 학생 신분에. 에이, 어머,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는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해, 매장. 이럴 수 있어요. 부모는 무심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청소년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남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몸의 변화가 있고 자기 외모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뭔가에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나의 안전선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외모 비하? 걱정이 있다면서 외모 평가. 근데 건강한 언어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요즘 피곤해 보여. 야, 잠만 자. 잠이나 자. 이런 거보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밥잘못 먹는 것 같아. 걱정이다. 몸이 힘들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비교의 선이라고 하죠. 누구는 벌써 했대. 야, 졸업하고 임용 됐대. 아, 취직 잘 됐다는데? 아, 부모님한테 용돈 준대. 야, 100만 원씩 용돈 주기 쉽지 않지 않냐? 옆집에는 지하 길 지가 알아서 다 한다더라? 야, 학원도 안 다니는데 1등급이야? 야, 모의고사 잘 봤다고 엄마 커피 얻어먹었어. 비교는 아이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대부분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비교를 당하고 있죠. 모든 곳곳에서. 부모까지 비교하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평가받는 곳이 되겠죠. 여섯 번째, 진로에선. 앞으로 뭐가 될래? 부모 세대의 안정과 자녀 세대의 안정은 달라요. 어떤 부모 자체도 우리 세대에서도 약간씩 다름이 있어요. 딩크족도 있고 이런 다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더 다를 수 있어요. 평생 한 직장.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한 직업? 한 직업 좋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무궁무진해. 아, 100세 시대? 이제는 120살까지 살수 있어요. 아이들 세대는 더 오래 살겠죠. 직업은 빠르게 바뀌고, 일을 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고, 자기만의 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불안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불안을 이유로 자녀의 길을 부모가 대신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봉인은. 일곱 번째, 성인 자녀의 삶의 선. 어때요? 20대, 30대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많이 넘는 선은 뭘까요? 연애? 결혼? 야, 걔안 돼. 걔 학교 어디 나왔어? 걔 지금 뭐 하고 살아? 걔는 부모님 있어? 자녀는 어떻게 해? 직장, 돈. 그 사람은 안 돼. 결혼을 해야지 않아? 애는 낳아야지. 그 직장 계속 다닐 거니? 돈왜 그렇게 많이 쓰냐? 이 모든 말은 걱정해서 시작하지만 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인 자녀에게는 삶을 침범하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는 이 한마디를 먼저 붙여야 합니다. 내 생각 말해도 되니? 이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선을 지켜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 꼬미지 천천만만 진행자, 구슬붕이와 함께하고 있는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기기 쉬운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 선을 지키자는 말이 아이에게 관심 끄자는 말은 아니고, 자녀들, 독립하자는 말이 부모 마음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지만 거리를 배워야 하는 관계.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안전하게 지켜야 할 선 이야기를 다시 또 후소 이야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악무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2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도 첫 곡으로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 오프닝의 내용이 또이 곡하고 또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더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세상을 움직인 건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요, 마을 신문, 그리고 시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주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주민의 또 시선으로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서는요, 전주시의 6개 시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 연설 방송과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선거구는요, 완산동과 중화상 1, 2동이 포함된 나 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 2동의 다 선거구, 삼천 1, 2, 3동과 효자 1동의 마 선거구, 효자 2, 3, 4동의 바 선거구, 우하 1, 2동과 호성동의 차 선거구, 그리고 송천 일동의 카 선거구, 이렇게 6개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후보들을 연설, 후보자 연설과 그리고 토론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의제 이런 것들도 담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방송과 토론회는 5월 2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필요한 의제를 이야기하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중심 선거 방송인 셈입니다.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은요, 이런 후보자 연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그 제작자분들이 우리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0: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하나 들어볼까요?
1: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2: 아니, 몰라.
1: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2: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1: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2: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3: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0: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선거 캠페인입니다.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뀐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들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에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 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후원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요.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짧은 댓글 하나, 그리고 공유. 이게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시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뛰어 듣고 왔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시민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의 소식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마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에서 만나는 935 라디오 초대석에서 만나본 분들 이야기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요.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공동체 라디오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를 위해서요, 전주시 모바일 건강 걷기 5월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5월 11일까지입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요. 참여자는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 하루의 최대 인정 걸음수는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3단 도시락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챌린지 참여 또는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기 또는 예약하기를 눌러야 걸음수가 정상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7, 063-281-8577 전주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고요. 놀이치유와 그림책치유, 미술치유, 웃음테라피, 치유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 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1인 1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 063-281-8576번 전주시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또 전주시, 전주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23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서요.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네요.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비보이 또 도시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탄소 중립 완산마을은 오는 5월 15일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집에 방치된 고장난 선풍기를 시민들이 직접 가져와 상태를 점검하고 작동 원리를 배우며 간단한 자기 수리까지 체험해보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회차,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 1길 19에 위치한 탄소중립 완산마을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고 싶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선풍기가 없어도 체험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문의는 탄소중립 완산마을 063-231-6600 탄소중립 완산마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손상이나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일부 제품은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는 경험, 이번 여름에 작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행사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주 정원 산업박람회가 오늘부터는 5월 8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 월드컵 광장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한바탕 전주 정원 마당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정원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대한민국 명칭을 사용하며 국가급 규모의 정원 산업 박람회 확대 운영돼 행사 규모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작가와 기업,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35개의 다양한 정원이 선보이고요. 전주시 초록 정원사들이 참여한 시민 참여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정원 해설, 음악회 등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녹지정원과 063-281-2672번 063-281-2672번 전주시 녹지정원과 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곡 들을까요? 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황인욱 잘하고 있어.

네, 황인욱 잘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주변에 뭐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뭐 조금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의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완산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자작자작 책 공작소 팔기 입주작가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완산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시인과 소설가, 동화 작가, 에세이 작가 등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서 글쓰기와 창작,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글쓰기와 시 창작, 동화 창작 워크숍과 독서 모임, 전주 지역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산도서관 063-230-1873번 또는 1817번으로 하면 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직접 쓰고 이야기하는 경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특별한 소식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눈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서요.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뒤에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이번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관련 문의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지켜주는 그런 서명운동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전주온 935라디오 전주온 초대석 시간에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김정희 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여러분들의 전주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소식들 많이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이제 뭐 봄이 거의 끝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봄날 듣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지원 듣고 있습니다. 935 라디오 전지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한 얘기였는데요.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것도 동네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요. 누군가는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실천 하나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내일까지 5월 9일까지 시민참여형 크라우드펀딩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 같이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하셔서 응원 댓글 남기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댓글 하나, 그리고 작은 공유가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이게 모아져서 우리 도시, 우리의 지역, 우리가 사는 전주를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늦추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도 한 번쯤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매드크라운 수고했어 봄 들으면서 구상을 하기 전조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내번의 계절을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0: 사랑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모두 다 좋은 날이지만 5월은 사랑의 달, 감사의 달입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함께하는 5월, 자연이 노래하듯 우리도 마음 모아 노래하고 싶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로 시작하며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5월의 푸르름과 어린이들의 밝은 성장을 노래한 이 곡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념일 노래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와 함께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를 KBS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집 앞들 나뭇잎 춤추고 해님이 방긋이 고개 들면 우리 집 웃음꽃 피어요.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부부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아이들은 그만큼이나 행복해지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월 씨, 김광수 작곡 오병희의 편곡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

문밖에는 갈리페 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에는 헨리 비숍이 작곡한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처는 나의 집입니다. 특히 이 곡의 후반부로 가면서 스위트 홈이라는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며 강조, 반복되는 것은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르고 싶은 곡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존 메카시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니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 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손경민 작곡 주의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송경민 곡 주의 가정입니다.

주의 가정, 가정의 달에 아주 좋은 곡이었습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다음 곡은 조항조 씨가 불러서 히트친 곡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고맙소를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감사하며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달입니다. 주희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의 이진화입니다.

0: 여보, 여보, 아, 우리 공주 안 봤어요? 공주.
1: 저는 못 봤어요.
0: 아, 그래요. 사실은, 지난, 제 아내를 만난 지 벌써 50년 됐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혼자 고생 다 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얼굴 한번 들키지 않냐고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밝게 웃어주면서 아니 철부지 같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왕자님이라고 불러요. 그것뿐이 아니라 저를 임금님 밭에서 다 들고 50년을 지내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80, 이제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실 그날까지는 제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가만 여러분,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윤공유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평생 함께 살아오신 그분에게 따뜻하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을 때, 부부간의 애정도 깊어지고, 세상이 훨씬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화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밝은 햇살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제작 변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꿈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을 속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본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정진호죠.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김현숙의 그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부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부 속 여러 구성 성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면 그 기능 역시 변화합니다. 이러한 피부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점점 축적되면 피부는 점점 늙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라 생기는 피부 구성 성분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예방하거나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늙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노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피가 피부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진피의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클수록 피부가 더 늙어 보입니다.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 구성 성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콜라겐 섬유가 줄어듭니다. 콜라겐 섬유는 마치 큰 건물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골격을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단백질의 합성이 점점 감소합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얼굴, 목, 손 등의 피부에서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콜라겐 합성이 더욱 감소합니다. 그 결과 콜라겐 섬유의 길이와 굵기가 감소하고 콜라겐 섬유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콜라겐 섬유가 부러지고 짧아지면서 피부는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탄력이 떨어져 주름살이 생깁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옥의 빗물입니다.

운동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를 비롯한 전신의 건강을 좋게 합니다.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은 심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둘째,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비만을 비롯한 만성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균에 감염되거나 초기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 운동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균이나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제거함으로써 감염과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합니다. 넷째,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좋게 하며 치매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므로 피로회복 및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동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운동이 전신염증을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피부 혈류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피부 혈류량은 피부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표피 및 진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노화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노화에 따른 피부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진피층 두께를 증가시키고 유산소 운동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노화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부노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포와 조직이 서서히 손상을 입고 그 결과 노화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특히 스트레스지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증가시켜 섬유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피부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주름살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늘어난 코르티솔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혈당을 높입니다. 증가된 혈당은 피부의 다양한 단백질에 붙습니다. 이를 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당화가 심해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 반응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살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이처럼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다행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중 명상과 호흡조절법은 대표적인 비약물적 스트레스 완화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마음과 호흡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신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 개선 및 피부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여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연습으로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상을 하면 몸이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안정은 결과적으로 피부 염증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을 비롯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매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포리페놀과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인체의 건강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과 채소를 매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적당량을 매일 먹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인체 대상 연구를 통하여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역학적 연구 결과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덜 생기며 반대로 육류, 유제품, 버터 등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93.5MHz 전주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불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희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희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3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김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소풍, 노래, 체육대회 등 참 많은 것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주에서 김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중화산동에서 감성 꼬마 김밥을 운영 중인 대표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0: 네, 김혜린님.
1: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 꼬마김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 겸 남편으로 있는 박상윤입니다.
0: 네.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는 꼬마김밥. 그렇죠?
2: 네, 네. 맞습니다. 네.
0: 아, 저 처음에 이제 김혜린님과 저기 연락해서 섭외를 하셨어가지고 함께 일하는 분이 있다고 같이가 되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종업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종업원 겸 남편.
2: 네, 맞습니다.
0: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
2: 네.
0: 네. 아유, 박상윤님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0: 자, 그 김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주 시민 이렇게 소개 말씀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2: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1: 네. 과분한 표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김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가게까지 하게 된 전주 시민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0: 김밥이 너무 좋아서 김밥 식당까지
1: 네.
0: 아니, 얼마나 좋아하면 식당까지 하냔 말입니다. 그렇죠?
1: 네, 살을 못 빼고 있어요.
0: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네. 자, 두 분 라디오 방송 처음이세요?
2: 네.
1: 네네네.
0: 아, 근데 남편분은 저기 어릴 적에 한번 저기 신문 방송?
2: 네.
0: 출연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엿들은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저기 어디에 출연하셨는지?
2: 그 YTN 전북 도민일보 공익광고에서 한번 광고 촬영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0: 공익광고?
2: 네.
0: 공익광고 아무나 나가는 데 아니잖아요.
2: 어떻게 좀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8살 때인가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릴 때 보면 옛날에 막 우량아 선발대회 있듯이
2: 네.
0: 공익광고도 이제 뭐 모델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0: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거기에 뽑히셨다는 이야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만큼 이제 그 나이 7살?
2: 8살 때 초등학교 때.
0: 아, 다른 아이들보다는 눈부심이 있었다.
2: 눈이 조금은 덜 부셨던 것 같긴 한데, 예, 동창인 친구의 그 삼촌이 감독이셔가지고,
0: 네.
2: 그 동창을 이제 데리러 왔다가,
0: 아~
2: 친구니까,
0: 네.
2: 이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0: 저희 그 옛날 연예인 뭐, 어떻게 연예인 데뷔했어요? 라고 하면, 친구 따라갔다가 연예인 데뷔했어요? 딱 그 스토리인데요? 그렇잖아요.
2: 과찬이십니다.
0: 네.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 네. 공익 광고를 찍으셨다.
2: 네네.
0: 박상윤님 방송 유경험자.
2: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1: 처음이라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0: 두근두근 쿵쿵?
1: 네네. 엄청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풀어져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실내 인테리어는 뭐 별건 없습니다만 마음에 드시나요?
1: 따뜻해요.
0: 아, 그렇습니까?

0: 목소리에 신뢰가 그렇게 안 가던가요?
1: 아, 근데 편하게 이제 여기 라디오가 어디 어디 위치에 있고 뭐 FM 93.5 라디오다 이렇게 편하게 알려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셔서 좀 신뢰가 많이 생겼죠.
0: 유튜브 채널도 네. 찾아보시고 하시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장을 좀 풀 겸 간단한 네.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2: 네. 네, 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
1: 저는 이제 타 지역에 있다가 전주에 산 지는 13년 정도 됐어요.
0: 아, 네. 토박이가 아니시네요?
1: 예, 네, 아니에요.
0: 어디서 오셨습니까?
1: 저는 군산에서.
0: 군산! 한부의 도시!
2: 네.
0: 네. 네. 그죠? 군산.
2: 짬뽕의 도시.
0: 짬뽕, 네, 짬뽕. 유명하잖아요.
2: 예, 예 맞습니다.
0: 네. 상호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네, 짬뽕, 네, 네. 그 다음에, 땡땡당.
2: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0: 빵.
1: 땡땡당. 네.
0: 전주 못지 않는 또 유명한 빵집을 가지고 있는 군산.
2: 예, 네, 예. 맞습니다.
0: 그다음에 또, 박명수의 고향?
2: 맞습니다.
0: 맞아요. 아, 군산에서 오셨구나. 네.
2: 저는 그 예수병원 출생으로 네. 토박입니다.
0: 아, 네. 여기서. 매당이 몇 반이세요?
2: 아, 저 지금요?
0: 네.
2: 그 3학년 4반입니다.
0: 3학년 4반?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혜린님은 군산에 사시다가 결혼 네. 때문에 혹시 이쪽으로 아니면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네. 전주 분을 만나서?
1: 네.
0: 아, 전주 군산,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전주에 지금 10년 넘게 살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면 상윤님은 이제 33, 4년 동안 살고 계시고?
2: 네, 맞습니다.
0: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소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1: 아무래도 어디를 가더라도 맛집이 실패가 없다. 좀 맛있는 음식이 좀 많은 도시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장사하면서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군산도 그러지 않아요?
1: 그러긴 한데 이제 네. 13년 살다 보니까 성인 네. 돼서 이제 맛집의 눈이 좀 띄어져서
0: 네.
1: 좀 일단 전주도 만족스럽고 군산도 맛있는 거 봤고
0: 아 중립적인 표현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상윤님은
2: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인심과 맛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인심과 맛의 네. 도시.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저희 군산이 처갓댁이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군산도 자주 가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인심으로 따지면 어디가 조금 더 낫다?
2: 그 장모님 사랑합니다. 전주가 인심이 좋습니다.
0: 예. 예, 예, 예. 저는 군산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2: 예, 예.
0: 뭐 객관적이신 거죠?
2: 예, 맞습니다.
0: 아, 하지만 군산 시민분들도 인심은 있다.
2: 예. 네, 그 장모님 사랑합니다로 대체했습니다.
0: 네,
2: 예.
0: 아유 좋습니다.
2: 네, 네.
0: 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3: 올해 2회째를 맞이한 2025 김천 김밥 축제. 이틀 동안 15만 명이 다녀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천시 전체 인구 13만 명보다 2만 명이나 많은 숫자인데요. 지난해 방문객 10만 명보다 올해 5만 명이 더 방문하면서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인파가 대거 몰리자 부스별 김밥 구매 가능 기준이 1인당 4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천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 천국이라는 답변 때문에 김밥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청왕리에 마친 김천 김밥 축제는 지금까지 지역 행사장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김혜린, 박상윤님은 전주 시민이자 중화산동에서 꼬마김밥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김밥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천에는 김밥 축제가 있네요.
2: 네.
0: 전주나 군산에 그런 게 있던가요?
2: 없습니다.
0: 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 네, 네. 맞아요.
0: 왜 우리는 김밥 축제가 없을까요?
2: 그 김천은 제가 알기로 네. 그 김밥 천국의 약자를 딴 김천으로 해서 김밥 축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알고 있는 김밥 땡땡.
2: 네.
0: 거기를 줄여서 김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 네, 맞습니다.
0: 이야, 신박하네요.
2: 왜냐면 김천은 그거 외에는 이제 딱히 이제 이게 내세울 게 없었는데.
0: 김천 시민분들이 들으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2: 아, 네.
0: 이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밥 축제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죠?
2: 네.
0: 전주 사람들,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김밥 늘 뭐, 예, 가깝게 하고, 네. 맛있게 찾는 목걸이잖아요.
2: 네.
0: 야, 전주 혹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전주에도 김밥 축제, 네. 한번 딱 하면 좋겠네요. 비빔밥 축제 같이.
2: 네, 맞습니다.
0: 김밥도 네. 안에 속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빔밥의 한 종류일 수도 있잖아.
2: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김밥도 그죠?

0: 네.
1: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혹시 전주 행정 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하면 좋겠네요.
0: 네.
1: 네. 자,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2: 네,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1: 네.
2: 네.
1: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질문에 대한 답.
2: 네, 그럼요, 그럼요.
1: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주제는 바로 김밥 시작하다입니다.
2: 네.
1: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2: 네.
1: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인데
2: 네.
1: 그 많은 음식 중에
2: 네.
1: 꼬마 김밥을 시그니처로
2: 네.
1: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2: 일단은 지금 그 김밥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는 음식이고
1: 네.
2: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아 이럴 거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줘보자.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1: 아니, 음식에 네. 좀 이렇게 어렸을 네. 때 좀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2: 네네네.
1: 아, 집안의 내력이신가요? 아니면?
2: 아니, 저 혼자 그냥 맛있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1: 네네.
2: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것도 만들어 보고, 막 광장시장도 가보고.
1: 네네.
2: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아, 전주에는 꼬마김밥집이 많이 없네?
1: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네요.
2: 예,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1: 셰프의 기질이 네. 있으셨던 거네요.
2: 네, 그렇죠? 저 혼자만의.
1: 이런 발언에 대해 네. 남편분이자 종업원인
0: 네.
1: 상윤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요리를 어떤 방면을 해도 한 번만 보고 따라해도 정말 맛있게 잘 해줘가지고.
1: 네네.
0: 제가 와이프 만나고 한 15kg 찐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요? 아, 예. 지금도 날씬해 보기 쪄 보이진 않으시는데?
0: 원래는 뼈밖에 없었습니다.
1: 아, 그래요? 혜리님 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네. 튼튼해지셨다?
0: 네.
1: 아,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이 최고인 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결혼한 뭐 십몇 년차 됐습니다만은
0: 네.
1: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2: 네.
1: 요리 잘해주는 아내 만나는 거
0: 맞습니다.
1: 제가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아내는 싫어하더라고요. 왜 남편도 요리해줄 수 있는데
2: 아,
1: 왜 아내한테만 그러냐로 잔소리 먹거든요.
0: 네.
1: 성윤님 어떠세요? 해드립니까? 혜리님한테도?
0: 아, 저는 그 제가 해주고 싶어도
1: 네.
0: 그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고 이런 거에 하나가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 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행복한 예. 상윤님.
0: 예, 예.
1: 네, 좋습니다. 꼬마김밥. 참 전주에 꼬마김밥집 많이 없어요, 그렇죠?
2: 네네네. 많이, 처음엔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두 개씩
1: 아, 그런가요?
2: 생겨나기도 했는데.
1: 네. 여전히
2: 동마다 네, 큰 김밥집보다는 조금은 덜.
1: 그러니까요. 저도 네. 돌아다니면서 꼬마 김밥 메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좀 차별화된 메뉴일 수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1: 김밥 참 친근한 먹거리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한 먹거리이기도 하잖아요.
2: 네.
1: 여러 브랜드가 많고
2: 네.
1: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바라봐도 김밥집들 많이 있어서
2: 네.
1: 그 오픈하실 때 식당 매장 오픈하실 때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2: 네.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뭐 경쟁하는 상권이나 우여곡절 등이 좀 아무래도 처음 장사다 보니까
1: 아, 그 전까지는 네. 장사 경험은 없으셨고
2: 네네 없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자신감이 좀 있으셨어요? 아, 김밥으로 뛰어들 거야. 이 뭔가 자신감, 뭔가 신호가 있어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내 입맛에 맞으면 손님도 맛있다.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어릴 때 차려서 그런지
1: 네네.
2: 약간 패기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1: 아, 혜린님 나의 입맛과 내가 뭐 건강한 음식이면
2: 에이.
1: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2: 그렇죠.
1: 그럼 상윤님도 같이 시작하셨나요? 저기 꼬마김밥 네. 오픈하실 때?
2: 아, 이제 원래는 제가 네. 혼자 운영을 했다가.
1: 네네.
2: 이제 점점 손님도 훨씬 많아지고
1: 오.
2: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 Yeah.
2: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본업을 이제 그만두고
1: 아, 정말?
2: 저희를 도와주게 됐죠.
1: 그 정도로 네. 잘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 이제 많이 와주시고
0: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입소문
1: 네.
2: 많이 내주시고 해서
1: 네. 아니 상윤님 이거 진짜. 본업을 접으면서까지 네. 아내가 하시는 곳을 도와야겠다라는 맘먹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아내분은 혜리님은 자영업 하고 계시는 분이고 네. 그럼 그때 상윤님은 자영업 쪽이셨어요 아니면 회사 쪽이셨어요?
0: 저는 원래 그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이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해야지 혹시 아내가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0: 네.
1: 근데 어떻게 그걸 접고 함께 하게 되셨어요?
0: 그 저희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1: 네.
0: 네. 저는 그냥 가정의 행복,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네.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도 제가 의지만 있으면 그 일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1: 아, 다시 또 해도?
0: 네.
1: 그럼 지금 당장 아내 쪽 일이 급하고 바쁘시니까.
0: 네.
1: 내가 도와주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랬었습니다.
1: 이야.
0: 네.
1: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함께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2: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오픈해서요. 아, 지금 5년 차.
1: 5년 차?
0: 네.
1: 이야. 네. 지금도 잘 되고 계시는 거죠?
2: 네, 네.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1: 네네.
2: 그래도 한번 드셨던 분들은 또 다시 계속 찾아주시고, 또, 그분 통해서 또 입소문으로 퍼져서 또 오시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무리 네. 이게 뭐 유튜브다,
2: 네네.
1: 그다음에 인터넷이다, 뭐 네. 깨톡이다라고 해도
0: 네.
1: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주변에서 저희 뭐 지인들이 어디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아, 여기 맛있어 한번 가보라고 하면
2: 네.
1: 그게 좀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
2: 네.
1: 어디 인터넷만 맞아요. 검색해서 보는, 댓글 보는 것보다는.
0: 네.
1: 그러니까 입소문이 여전히 음식에서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0: 네.
1: 야, 잘 되고 계시다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일반 김밥과 꼬마 김밥의 차이라는 게 이게 크기에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네. 꼬마 김밥이라는 따로 정의가 있습니까?
2: 이제 일반 큰 김밥은 한 줄로 든든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꼬마 김밥은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먹기 편하고
1: 네네.
2: 또 이제 저희가 종류가 7가지가 있거든요.
1: 와.
2: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약간 차이점이지 않을까.
1: 아, 7가지나 메뉴가 있으세요?
2: 네, 원래는 한 4개 됐는데
1: 네.
2: 좀 하나하나 이것도 너무 맛있겠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겠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어요.
1: 메뉴를 만들어 개발하신 네. 거네요?
2: 예, 그렇죠.
1: 이야, 연구가.
2: 네.
1: 셰프의 기질이 있으시구만요.
0: 네.
1: 네. 그러니까 꼬마 김밥은 한 입에 먹긴 편해요. 그렇죠?
0: 네.
2: 그렇죠.
1: 물론 이제 긴 김밥도 잘라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0: 네.
1: 통째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먹을 때는 꼬마 김밥이 편하긴 해요.
2: 네.
1: 그렇죠?
2: 맞아요.
1: 네. 그러면 그 1부의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1: 오픈 전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요리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2: 네.
1: 그리고 오픈 후에도 뵈니까는 메뉴가 4가지였는데 뭐 3가지를 더 개발해서 7가지 정도 더 뭐 추가로 하고 계실 정도면 참 연구가적인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면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2: 네.
1: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리 학원을 다닌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집안에 비밀 레시피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좀 어떤 노력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희의 일단 그 레시피에도 있고요. 네,
1: 공개할
0: 그,
1: 수 없는.
0: 예, 그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일단 예, 예.
1: 진짜 땀이 들어가나요?
0: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땀은 다른 분들의 땀과 다른 술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고유 성분이 있잖아요.
1: 좋은 비유네요.
0: 네네. 예. 저희 땀이 들어가서 맛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식을 함으로써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맛을 그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하루 종일 저기 김밥만 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0: 아, 그 소문.
1: 아침, 점심, 저녁.
0: 네, 맞습니다.
1: 괜찮으세요?
0: 네, 맞습니다.
1: 워낙 맛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니요.
0: 네.
1: 이야, 그만큼 김밥을 사랑하시는군요.
0: 네.
1: 하지만 레시피는 알려드릴 수 없다.
0: 그 땀과 정성인 것 같습니다.
1: 땀과 정성.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저희도 이제 밥,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다니다 보면
0: 네.
1: 어느 순간
0: 네.
1: 주방장이 바뀌거나
0: 네, 네.
1: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0: 네.
1: 바뀐 경우가 있어요.
0: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1: 아, 손님들이 요즘 냉정하잖아요.
0: 네.
1: 아무 얘기도 않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초심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두 분은 정말 그 초심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윤님의 말씀이 맞나요, 혜리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2: 아니, 맞아요. 그 특별한 것 보다는 기본에 집중하는 거.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좋은 말씀이네요. 네. 기본에 충실하기. 네. 네. 요즘 막 특별한 걸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섞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네.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네.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감사합니다.
2: 오리지널.
1: 김밥에 너무 뭐 많은 게 들어가면 어 이게 김밥인가? 네. 그 본연의 맛 있잖아요. 김밥 본연의 맛까지 네.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손이 안 가더라고요.
0: 네.
2: 맞아요.
1: 아, 기본에 충실한 꼬마 김밥. 네. 그렇죠? 네.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대략 어디 근처라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간접 홍보.
0: 토탈 사우나 앞에 아, 있습니다.
1: 그 유명한 사우나 근처 네. 중화산동. 네.
0: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1: 1층 아니면 2층에?
0: 1층에 있죠? 있습니다.
1: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중화산동 땡땡 사우나 앞에.
0: 네, 맞습니다.
1: 1층. 아, 예. 네, 땡땡 꼬마김밥.
0: 네, 맞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이러려고 저희 방송하는 거잖아요.
0: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1: 자, 첫 번째 주제 김밥 시작하다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관련하여 못한 말씀 있을까요?
0: 저희는 일단 전국에 하나 있고요. 체인점도 아니고요. 저희는 오픈 직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장님이 바뀐 적도 없고 오. 네, 계속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직원들이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1: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하고 계시는
0: 네 맞습니다.
1: 땡땡 꼬마김밥 네. 중화산동 네. 땡땡 사우나 앞 1층
0: 네.
1: 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신청해 주신 노래에 있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밥하면 이 노래죠. 무슨 노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 아, 이거는 제가 추천드린 노래인데
0: 네.
1: 이제 김밥 얘기하면은 이 노래 빼면은 서운할 것
0: 그럼요.
1: 같아서
0: 네.
1: 네, 추천해 봤습니다.
0: 공명과 노래가
1: 네.
0: 공명과 노래가 어떻게 되죠? 예전에
2: 자두의 김밥입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두가 좋으세요? 김밥이 좋으세요? 뜬금없다. 그렇죠?
1: 자두김밥 좋아합니다.
0: 자두도 맛있어요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자두
2: 네, 맞습니다.
0: 맛있습니다. 네, 괜히 제가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주제는 꼬마 김밥 매력입니다. 김밥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꼬마 김밥을 두 분이 요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집 꼬마 김밥의 매력은 이것이다. 소개해 주세요.
1: 아무래도 한 방앗간에서 짜온 그 맛있는 참기름 냄새
0: 오, 직접
1: 이거가
0: 짜오시는.
1: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진짜 딱짠거 확인하고 예, 거기서 공수해온 거를 쓰거든요.
0: 아, 그 방앗간이어야만 낼수 있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이야, 섬세하다.
1: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꼬마김밥 슬로건이 이제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마성의 꼬마김밥이다.
0: 네.
1: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내고 있어요.
0: 이야, 마성의 꼬마김밥이다.
1: 네.
0: 자, 매력. 자, 상윤님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매력 많이 홍보해 주셔야죠.
2: 근데
0: 마성의.
2: 매력은 이게 꼬마김밥 보니까 꼬마김밥이다 보니까
0: 네.
2: 이제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그 충무김밥이라고.
0: 맞아요.
2: 네, 그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데
0: 응.
2: 그거보다 훨씬 길고 더 뚱뚱하고요. 그러다
0: 아.
2: 보니까 이제 꼬마김밥이면 양이 적을 것이다, 배가 안 부를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0: 그쪽 충무는 작잖아요,
2: 네,
0: 좀.
2: 맞습니다.
0: 응.
2: 근데 충무김밥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채무침 이런 거
0: 맞아요.
2: 오뎅볶음 같이 먹잖아요.
0: 예.
2: 근데 저희는 그런 김밥이 아니고 좀 이렇게 드셔도
0: 네.
2: 충분히 배가 부르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0: 아, 좋은 지적 포인트시다.
2: 네.
0: 그러니까 궁금했고, 저는 이제 꼬마김밥이라고 하길래 충무 그쪽 계열인 줄
2: 아, 네,
0: 알았어요.
2: 맞습니다.
0: 아, 같지 않다.
2: 아, 전혀 다른
0: 아,
2: 김밥입니다.
0: 청취자분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 네.
0: 저희가 아는 그런 충무김밥 쪽 계열이 아니고,
2: 네.
0: 그것보다 크고,
2: 네.
0: 길이도 좀 있고,
2: 네.
0: 속도 좀 다양하고,
2: 네, 맞습니다.
0: 맛있는.
2: 네, 맞습니다.
0: 아, 예,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2: 네.
0: 혜리님,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1: 아, 네.
0: 마성도 좋았지만.
2: 큰 김밥은 이게
1: 네.
2: 어른 김밥이라고 치면 저희는 청소년 5명 정도가 모여서 꼬마 김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0: 아.
2: 김밥.
0: 아,
2: 네.
0: 그렇다고 청소년한테만 파는 건
2: 네,
0: 아니시죠?
2: 맞습니다.
0: 아,
2: 네.
0: 네, 그렇구나.
2: 양을 말씀드렸을 때요.
0: 네, 아유, 좋은 표현이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맛있는 꼬마김밥.
2: 네.
0: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손님들이 또 많이 찾는 그 꼬마김밥 메뉴가 탑3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0: 조금 전에 이제 혜리님이 원래 꼬마김밥 네 가지였는데,
2: 네.
0: 개발을 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더 만들어서
2: 네.
0: 무려 일곱 가지나 된다.
2: 네.
0: 꼬마김밥이.
2: 네,
0: 야,
2: 맞습니다.
0: 어마어마합니다.
2: 네.
0: 이 중에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참 아쉽긴 한데 다 맛있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탑3 좋아하니까
1: 네.
0: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1: 손님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메뉴 세 개는 이제 기본 감성 꼬마김밥이랑 그리고 와사비 꼬마김밥이랑 와사비 참치 꼬마김밥이랑 그리고 땡초 참치 꼬마김밥. 이세 개를
0: 세
1: 많이
0: 가지.
1: 찾으세요.
0: 그럼 좀 어떤 특징들이
1: 네.
0: 있는 꼬마김밥이냐면 감성
1: 네.
0: 꼬마김밥은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1: 이제 안에 계란, 단무지, 당근 세 가지만
0: 세 가지만?
1: 들어갔어요. 네.
0: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1: 네네.
0: 그게 1위 할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1: 일단은 담백하면서도 안에 뭔가, 막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세 개의 조합이 잘 융화가 돼서 손님들도 다른 종류 막 드셔보시다가 결국엔 기본이 가장 베스트더라
0: 앞서
1: 하셔서.
0: 말씀하신 기본에 충실한 김밥.
1: 네네네.
0: 야, 그렇구나. 당근, 그다음에 계란,
1: 계란,
0: 그다음에 또
1: 단무지.
0: 단무지
1: 네.
0: 세 가지에다 이제 밥 양념 저기 뭡니까? 간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초밥 같이.
2: 네.
0: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2: 네, 맞습니다.
0: 간은 누가 맞추십니까?
2: 둘이 같이 하는데요.
0: 네.
2: 이제 그 밥뿐만 아니라 계란, 단무지, 당근에도 다 아까 말씀드린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0: 아, 그것도 네. 좀 맛이 좀 가미되기도 하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거기다 참기름, 아까 말씀하신
2: 네.
0: 최고의 참기름.
2: 네.
0: 아, 그게 1위?
2: 네.
0: 자, 2위는 아까 저기, 예.
1: 와사비, 참치, 꼬막김밥이요.
0: 와사비, 참치.
1: 네, 네, 네.
0: 와사비와 참치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1: 예, 맞아요.
0: 또 어떤?
1: 그래서 뭐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고요.
0: 저 개인적으로 와사비 네. 좋아해서.
1: 아,
0: 와사비의 네. 그 매콤하면서 뭡니까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2: 네, 네.
0: 그걸 맞아요. 좋아해서.
1: 네, 알싸하다고 해야 되나?
0: 네, 알싸한 맛.
1: 네. 네. 가져왔어요. 제가 싸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땡초 참치 꼬막김밥은 이제 와사비 대신에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0: 아 그래서 땡초예요?
1: 예 맞아요.
0: 아~
1: 네. 그래서 매콤하면서도 이제 좀 개운하게 먹고 싶을 때 네, 그때 찾아주시더라고요.
0: 아 저는 땡초가 그런 네.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땡초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1: 아
0: 와사비는 또 와사비 특유의 맛이 있는 거고 청양고추는 네. 또 청양고추 특유의 맛이 있는 거니까
1: 예.
0: 다르긴 하겠네요.
2: 네.
0: 어떻게 보면 매콤한 게 2,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 네.
0: 그래도 기본은 그 잠성 꼬막김밥
2: 네.
0: 기본에 충실한 거다.
2: 네.
0: 그 참치김밥에 저희 그 뭡니까 이제 돈 비싸게 들겠지만
1: 네.
0: 마그로라고 하나요? 초밥? 초밥에다가 참치 올리는 거
2: 네.
0: 진짜 저기 참치 회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2: 네.
0: 그러려나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죠.
1: 회 가져오시면 말아드립니다.
0: 손님이 가져오면
1: 네.
0: 메뉴로 이제 만들고 있진 않지만 가져오시면
1: 네.
0: 회 뜬 것만 가져오시면 이제 안에 말아서
1: 네. 그럼요.
0: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2: 네.
0: 네 좋습니다. 탑3 자 그러면 그 김밥은 뭐니 뭐니 해도 잘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네. 네.
0: 저도 뭐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만들 때 늘 실패하곤 하거든요.
2: 네.
0: 쉬워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2: 네.
0: 예, 그래서 나만의 김밥 말기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이게 꼬막김밥이 생각보다 좀 예민한 음식이라서 밥을 조금만 더 많이 넣어도 이게 터지기도 하고
0: 아.
1: 맛이 변하고 너무 조금 넣어도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튀기 때문에 또 그 맛이 좀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없고 좀 적당히 맛이 적정 양을 좀 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저희 보면 초밥왕 만화 보면 그 일본 초밥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 네.
0: 밥을 이렇게 손으로 딱 했는데
1: 네.
0: 정확히 그 계량했더니 나오는 거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정도로 꼬막김밥도 그 밥알 용량이라고 합니까 무게?
2: 네. 네.
0: 그게 중요한 거네요.
2: 네,
1: 그렇죠.
0: 손수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기계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그럼 이렇게 한 줌 딱 해가지고
2: 네.
0: 아 200몇 그램 해가지고 딱
2: 네.
0: 해서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두 분 다 거의 비슷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더 잘하시고,
0: 저는
2: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0: 네.
2: 9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90%. 아직 100%는 안 되고.
2: 네, 혼나고 있습니다, 많이. 아,
1: 저 눈 감고 쌉니다.
0: 이야, 눈 감고 이렇게. 아, 나중에 이거 재밌겠다. 한번 이렇게 네. 한 줌 딱 했을 때. 계량해가지고
1: 생활의 달인
0: 일정한 생활의 달인네.
2: 네.
0: 그런데 나오시면 또 이제 광고가 되니까 홍보가 되니까.
2: 네네네. 네, 네.
0: 이야 그만큼 김밥 말기 잘하려면 그 밥알.
2: 네.
0: 그 무게가 중요하다.
2: 네 맞습니다.
0: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2부에 이제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꼬막김밥만 말씀드렸는데
1: 네.
0: 검색해 보니까 이제 꼬막김밥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는.
2: 네 맞습니다. 네.
0: 꼬막김밥에 추천하는 메뉴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 네. 그 일단 제육볶음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0: 제육볶음?
2: 네, 불맛 제육볶음이라고.
0: 아 불맛?
2: 네.
0: 이야.
2: 잘 판매되고 있고요. 떡볶이도 저희는 떡볶이 쫄면 제육볶음은
0: 네.
2: 소스를 다 직접 만듭니다.
0: 아 진짜로?
2: 네. 기성품을 쓰지 않고
0: 아.
2: 저희가 한번 만들 때 100인분씩 제조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2: 감사합니다.
0: 되게 소스 같은 거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것들
2: 네.
0: 그냥 사서 쓰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2: 네.
0: 근데 이걸 직접 소스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2: 맞습니다.
0: 제육볶음, 떡볶이, 그다음에 쫄면의 네. 소스는 네. 두 분이 직접 만들고 있다.
2: 네, 맞습니다.
0: 비법은 공개할 수 없고.
2: 그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네, 네.
0: 땀과 정성으로 일괄하고 계시는
2: 네, 네.
0: 박상윤님. 아, 그렇군요. 구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필히.
2: 네.
0: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육볶음은 저는 꼬막김밥 김밥집 하면 왠지 이제 제육볶음 제가 이게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그 검색해 보니까 네. 제육볶음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 네, 네.
0: 댓글들도 좋게 달려 있고 그래서 네. 어? 꼬마 김밥집인데 제육볶음을 하신다고 네. 우아해했거든요.
2: 네, 네.
0: 제육볶음을 시도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1: 제가 전주에 이제 유명한 김밥쌈
0: 네, 거기 있잖아요.
2: 네네네네네.
0: 중앙시장에 네네네네. 몇 군데 있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제가 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먹자.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0: 혜린님이 내가 직접 먹고 싶다.
1: 네.
0: 거기도 맛있긴 하지만 또 매번 갈 수 없고
2: 네.
0: 가격도 올랐어요.
2: 네.
0: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2: 아 저는
0: 1인분에 좀 들으시면 또 뭐 할지 모르겠어요. 좀 비싼 예. 거 아닌가 싶을 예. 정도로 네.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그걸 내가 셀프로.
2: 네.
1: 아
0: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2: 네.
0: 제육볶음.
2: 네.
0: 먹고 싶습니다.
2: 네.
0: 네.
2: 아, 김치볶음밥도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0: 김치볶음밥도 그 소스 들어가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마법의 소스네.
2: 예, 맞습니다.
0: 그 청소년들 하면 김밥, 아니, 김밥이란다. 김치볶음밥 좋아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0: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생 아이는 김치볶음밥 환장해요.
2: 아, 네, 네.
0: 자기가 막 직접 만들어도 먹어요.
2: 네, 네.
0: 청소년들한테는 김치볶음밥만 한 게 없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아,
0: 두 분이 하시는 네. 땡땡 꼬마 김밥 가면은
2: 네.
0: 김치볶음밥도 먹을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땡땡 사우나, 중원한동 땡땡 사우나 앞에 있는 1층.
2: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2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식당 운영하시면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손님, 저런 손님도 계시고
2: 네.
0: 또 메뉴에 관련된 것도 있으시고 이제 두 분 네. 뭐 운영하면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2: 네.
0: 한번 소개해 줄 만한 에피소드 있으시나요?
2: 아, 그 앞전에 어떤 할머니 손님이 오셔가지고
0: 네.
2: 여기 혹시 그 꼬마 말고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없냐?
0: 아, 순수하다.
2: 네.
0: 순수하다.
2: 네.
0: 할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2: 그래가지고
0: 네.
2: 아 한번 드셔보셔야 된다. 이게 김밥 사이즈가 꼬마인 거지.
0: 네.
2: 그 꼬마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파는 김밥이 아니고 다 드실 수 있는 김밥입니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0: 저 순간 울컥했어요. 그 할머니들의 감성 있잖아.
2: 네, 네.
0: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감성 사라지고 있잖아요.
2: 네.
0: 할머니가 꼬마들이 먹는 거 말고
2: 네.
0: 어른들이 먹는 김밥이 있어요라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좀 울컥하게 만든다.
2: 그러네요. 네. 또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2: 그 이제 어떤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셔서 아우 젊은이들이 김밥에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어 이러시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꼬막은 관리가 힘들지 않아? 그래서 에? 꼬막 김밥이어야 돼. 그러니까 꼬막을 넣어야 되니까 김밥에다가 그 제철이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할머니 저희 꼬마 김밥이에요라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0: 꼬막으로 아셨구나.
2: 네네 맞습니다. 네.
0: 간판을 어떻게 두신 거예요, 대체?
1: 좀 지워졌어요.
0: 먼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좀 붙었을까? 그래도 순수하다.
2: 네 맞습니다.
0: 꼬마 김밥.
2: 네.
0: 발음상 그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꼬마 김밥 어때요?
1: 가져오시면 말아드립니다.
0: 꼬막 비빔밥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제철.
2: 네 맞습니다.
0: 전라남도 가면은 꼬막 김밥 한다고 하시는데.
2: 네 맞습니다.
0: 꼬막 김밥에 그 꼬막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혜린님이라면 뭐든지 다 해내실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1: 가져오시면 참치든 꼬막이든 다 사드립니다.
0: 차별화된 김밥집 네. 재료만 갖고 오시면 뭐든 말아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0: 그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이색적인데요.
2: 네. 네.
0: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실 때
2: 네.
0: 실제로 이렇게 말아드리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야, 참 에피소드 재미있고 순수하네요.
2: 네.
0: 풋풋하고.
1: 맞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할머니 두 분이.
2: 네.
0: 이야,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어, 순수해.
2: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꼬마 김밥의 매력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2: 그 사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0: 아유 말씀해주세요. 예.
2: 그래서 이제 그 참치 와사비 김밥을 파는데요, 저희가
0: 네.
2: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그 참치와 사비 김밥에서 사비가 뭐냐? 그래서 이제 와사비 김밥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0: 참치 와사비인데 참치와 사비?
2: 예 맞습니다.
0: 이야 신박하다.
2: 예
0: 사비성이라고
2: 예.
0: 부여 공주 가면.
2: 아, 네.
0: 사비성이라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예. 네. 그 백제 그 성. 네. 사비성이라고 크게 잘 해놨거든요.
2: 네.
0: 참치와 사비. 아, 그렇게, 아, 재밌다.
2: 저는 그 할머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아, 세 분 다 할머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전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잘못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아니, 뭐 그런 것도 몰라라고 왜곡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순수함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어, 그렇죠.
0: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그런 네. 순수한 유머, 재미,
2: 네,
0: 웃음 얼마나 좋아요.
2: 네.
0: 참치와 사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할머니들과 인연이 깊으시네요.
2: 맞습니다.
0: 할머니 손님들도 혹시 많으신가요?
2: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0: 나중에 출연하실 때는 이제 할아버지 에피소드로 한번.
2: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두 번째 신청해 주신 곡은 무슨 노래죠?
2: Welcome to the show, 데이식스입니다.
1: 예, 우리 그 참치 해체쇼 하잖아요.
2: 네.
1: 김밥쇼.
2: 네, 맞습니다.
1: 꼬마 김밥쇼.
2: 네. 네.
1: 두 분이 아시는 매장에 가면
2: 네.
1: 꼬마 김밥쇼를 볼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곡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2: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지칠 때 이런 신나는 힘찬 노래를 듣고 싶어서
1: 네.
2: 저희가 예. 가끔 듣는 노래인데 네. 기운이 나는 노래여서 청취자분들도 다 기운 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선곡했습니다.
1: 이야, 젊은 감각을 또 유지하고 계시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실과 앞으로의 이야기.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집 아이들도 김밥 좋아하는데 편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안 먹는 재료가 있으면 꼭 하나씩 빼요. 그래서 네. 이러지 마. 그러니까 다그쳐도 이게 쉽게 안 반기더라고요. 그 편식이.
2: 네.
1: 그래서 혹시 김밥 이제 뭐 손님들 드실 때
2: 네.
1: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혹시 뭐 그런 행동이나 좀 바람이 좀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손님분들 중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손님은 한 분도 안 오셔서 아직까지는
1: 오, 네네.
2: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는 사실을 대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네.
2: 그 김밥은 식자재를 뜨겁게 보관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뜨거운 밥으로 갓 지은 밥으로 김밥을 싸도 재료들이 차갑기 때문에 김밥은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2: 왜냐하면 김밥을 식재료를 뜨겁게 보관하게 되면 금방 상해버려서 김밥은 특히 식중독에 예민한 음식이라서
1: 그렇죠.
2: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어느 김밥집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김밥집을 가도 또 마찬가지인 사실인데 김밥이라는 걸 싸면 매장에서 드시면 김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1: 그렇죠.
2: 김이 바삭바삭하다는 건 잘 이렇게 이빨로 잘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포장이나 배달로 하게 되셨을 때 한 시간 정도 후에 드시게 되면 김이 질겨지다고 느끼시고 왜 눅눅하냐 하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싼 오랫동안 싼 걸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김밥집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1: 네네.
2: 전주에 계신 전국에 계신 김밥집 사장님들 다 제가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포장이나 배달을 하게 되면 꼬마 김밥이든 큰 김밥이든 김은 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장면 시켜 드실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면이 늘어나죠.
2: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랑. 그것까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요즘 워낙 배달을 많이 하니까
2: 네.
1: 그렇잖아요. 또 먼 곳에서 시키면 아무래도
2: 네.
1: 그렇죠. 짜장면 면이 불고 늘어나듯이
2: 네, 맞습니다.
1: 김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2: 네.
1: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맛집은 여러분 저기 그 찾아가서
2: 네.
1: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2: 아,
1: 그렇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뭐 배달도 좀 많이 해 드십니다만.
2: 네.
1: 그렇죠. 본연의 맛은 뭐 매장에서.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참 즐겁게 일하고 계시나요, 두 분?
2: 네.
1: 저 지금 방송 이제 40분 넘게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2: 감사합니다.
1: 해피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 때 분명히,
2: 네.
1: 분명히 또 있으시잖아요.
2: 네.
1: 어떨 때 좀 힘드세요?
3: 이제 가끔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1: 빨리빨리?
3: 저도 이제 같이 마음이 급해져서 좀 이렇게 잘 못 싸다 보면
1: 집중을 못 하겠는 거.
3: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3: 네.
1: 빨리빨리.
3: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있잖아요. 빨리빨리라는
2: 네.
1: 거.
2: 네.
1: 근데 모든 음식, 근데 김밥은 인스턴트가 아니잖아요. 3분 컵라면이 아니잖아.
2: 네.
1: 손으로 만들어서
2: 네.
1: 건강한 먹거리잖아요.
2: 네.
1: 그럼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줘야
2: 네.
1: 제대로 된 맛있는 김밥이 완성되는데.
2: 네.
1: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혹시 맛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안 돼.
2: 다음 생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상님도 맞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하나다 보면 바쁜 시간에 미리 싸놓고 오시면 바로 드리면 저희도 편한데 저희 가게의 원칙은 주문 즉시 조리합니다.
1: 아, 신선한 그러다, 맛을
2: 네,
1: 위해서.
2: 네, 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김의 눅눅함도 고려해서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다 보니까 밀려 들어왔을 때는 조금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1: 그렇죠. 아니, 네. 맛집 가면 되게 네.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네. 딱 써 있는 네. 데가 많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거 하나 딱 해두셨나요 혹시?
3: 아니요.
1: 해야겠네요. 한번 해두세요. 네.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으면은 네. 신뢰도 가고 네. 해놨는데 뭐라고 하면은 네. 뭐 그때도 예. 뭐라고 못하겠지만 네. 아 그만큼 신선과 맛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 네.
1: 이야 가장 음식점에 중요한 게 그 신뢰도인데 네. 정말 맛과 신뢰도가 높은 네. 땡땡 꼬마 김밥
2: 네.
1: 중화산동 땡땡 사운 앞에
2: 네.
1: 몇 층이다?
2: 1층입니다.
1: 1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행동, 그, 원동력.
2: 네.
1: 그건 무엇일까요, 두 분께?
3: 이제 사실 5년 정도 되기도 했고, 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밥 드셨을 때,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해주시고, 하는 거가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1: 초반에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5년째 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전주 시민분들에게 맛과 신뢰 보장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네.
1: 상윤님도 혹시 뭐 운동력?
2: 아, 그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힘입어 맛있다고 하시고 나서 다음에 포장하러 또 오셨을 때 그때 저 기억하시냐
1: 네,
2: 하시면서 또 오셨을 때 저는 맛있다는 말 100마디보다 두 번째 재방문이 모든 걸 다 그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2: 네.
1: 제 방문율이 중요하죠.
2: 네, 네.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통장의 잔고와 함께 그러잖아요. 예, 재방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뭐 통장의 잔고도 많이 쌓여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2026년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두 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3: 일단 전주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김밥집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 감성이 충만한 꼬마 김밥집.
2: 네,
3: 그렇죠.
1: 네, 상윤님은?
2: 저도 사장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그 다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1: 아 전주 63만 인구가 된 전주 시민분들.
2: 네, 취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다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 저희가 이제 꼬마 김밥만 말씀드려서 이제 김밥으로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여러 가지 메뉴도 많이 있고
2: 네.
1: 낮에도 이제 저기 술 한잔 할 수 있는
2: 네.
1: 그렇잖아요.
2: 네.
1: 제육볶음과 함께
2: 네.
1: 쫄면 떡볶이와 함께
2: 네.
1: 그러면 맥주와 또 떡볶이 쫄면 또 은근히 맞아요, 진짜.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
2: 네.
1: 낮 시간에도
2: 네.
1: 방문해 주십사 그런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김밥을 사랑하는 김혜린, 박상윤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취할 시간인데 방송이니까 혹시 준비해 왔는데 이 말만은 좀 전하고 가고 싶다는 그런 멘트가 있으실까요?
3: 사랑하는 가족들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게 된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1: 맞습니다. 가족이 최고죠. 군산 시민분들도 앞으로 전주에 있는 땡땡 꼬마김밥
3: 네.
1: 많이 드시러
3: 네, 네.
1: 올 수 있도록 더 지금보다 네. 유명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혜린, 박상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부름을 위해 먹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소크라테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광훈,
1: 유광수의
0: 전주
1: 유니버스. 네, 전주 유니버스. 오늘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요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전해준다는 그녀의 문학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0: 네. 아, tomorrow, if tomorrow it's all over. 만약
1: 맞습니다.
0: 내일이 끝난다면, 아, 내일의 모든 게 끝난다면. 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1: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또 종말론에 휩싸여서 갑자기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그런
0: 네네.
1: 질문이 많잖아요. 끝나면
0: 뭘
1: 먼저
0: 할
1: 뭘할
0: 건지.
1: 건지.
0: 네네.
1: 그런 영화도 있었고, 대부분 그 영화 배경도 그랬어요. 되게 막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사람들이
0: 아, 그쵸, 그쵸.
1: 세상이 마지막이다. 막
0: 맞아요.
1: 취해 있고 그 뭔가 환락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막 그런 곳으로 가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의 본능, 얼핏 보면 좀 그냥 어둡고 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욕망, 본능을 좀 글로 표현해 주셨던 우리 한강 작가님의 오늘 또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1: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
0: 네.
1: 어제 날짜입니다. 12월 11일에,
0: 네.
1: 노벨상
0: 네.
1: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는 미리 났지만, 실제 시상식은 12월 11일에
0: 네.
1: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를 다뤄보자 해서, 요즘 또 시국이 또 시국이고 흉흉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경사라면
0: 그렇죠.
1: 경사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 기념비적인 일 아닙니까?
1: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또 노벨상을 수상하신
0: 맞습니다.
1: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뭐 기념비적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1: 맞습니다.
0: 이거 뭐 거의 그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1: 그
0: 아시, 네.
1: 일본에서도 그 무라야미 하루키 작가인가요?
0: 아, 네네.
1: 예.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0: 네.
1: 몇 번에 걸

0: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대체 뭐냐에 대한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약간 정론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한글을 번역할 영어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감정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론이 좀 뒷받침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번역하셨던 외국인 번역가가 계세요. 그분이 되게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외국인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면서 번역을 했다라고 그분도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한글과 한국의 정서가 다른 나라에도 좀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이 K 한류의 역할이 좀
1: 맞습니다.
0: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이게 사실 그 작가의 성향에 대해서 그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자체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0: 그쵸.
1: 그래서 좀 떠오르는 게그 마블 영화가 한창 이제 저희
0: 네.
1: 나라에서 한창 흥행할 때그 감성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더 다가오게 할 것인가.
0: 아,
1: 네,
0: 황석희
1: 그
0: 번역가님.
1: 맞습니다. 우리 황석희 번역가분의
0: 네.
1: 사실 일반적인 마블 영화보다는 청소년 불가의 영화를
0: 맞죠. 데드풀 영화에.
1: 그쵸 그 미국의 감성을 우리나라 감성으로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오히려 호평을 받았죠.
0: 그쵸.
1: 그러니까
0: 망할 뻔한 영화를 살려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1: 그쵸.
0: 그걸 이제 어떻게 이걸 보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뭐 황석희 번역가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스파이더맨의 그 스파이더 센스라고 하죠.
1: 찌릿찌릿.
0: 아, 피터 찌릿이.
1: 에.
0: 그거를 보고 저는 되게, 와, 이건 진짜 이건 좀 능력 있다.
1: 아,
0: 라고 또
1: 맞아요.
0: 느꼈어요. 그 부분에서.
1: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0: 네,
1: 네,
0: 아.
1: 이제 스파이더맨이 뭔가, 악의 무리가 어떤 일을 꾸밀 때,
0: 그죠.
1: 몸에 이제 저희, 비교, 해보자면 소름이 돋는다고
0: 아, 맞죠.
1: 할까요? 뭐 이런
0: 육감처럼.
1: 갑자기 막 털이 반짝 서고 그거를 이제 피터 찌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0: 네, 표현을
1: 했습니다. 번역을.
0: 해주셨죠.
1: 그래서 뭔가 유치한데 느낌이
0: 네.
1: 딱 오잖아요.
0: 맞아요.
1: 영어로는 피터 트윙클 뭐 그런
0: 아,
1: 느낌이었는데.
0: 네네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참 표현을 해내는 것도 능력이다.
0: 맞아요.
1: 그래서
0: 그리고,
1: 그뭐 번역이 좀 쉽지 않았다고
0: 그쵸.
1: 했지만 사실상 2016년도에 이따가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0: 네네.
1: 맨부커 국제상을 또 한강 작가가
0: 네.
1: 수상을 했었는데 이 맨부커 상 자체가 국제적으로
0: 그쵸.
1: 각 나라의 이제 작가분들의 그 작품을 번역을 해서
0: 맞아요.
1: 번역본을
0: 영어로 된 책.
1: 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는
0: 네네.
1: 시상식이어서 그때도 이미 근데 사실상 한강 작가의 그 배경으로는 다들 인정을 이미 하고 있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아,
1: 생각이
0: 그리고
1: 듭니다.
0: 그, 지금은 그냥 부커상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1: 아,
0: 해서. 이 상을 후원했던 회사인데,
1: 예.
0: 이제 후원을 멈추면서 지금은 그냥 부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맨부커라는 게 그냥
0: 네.
1: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단어 같으니까,
0: 맞아요.
1: 정형화된 단어. 근데 뭐 알고 보면은, 그쵸, 부커 그룹이 있고, 맨 그룹이 있고,
0: 네네.
1: 이게 서로 주체와 후원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합쳐서 맨부커상인데,
0: 맞아. 이걸 또 알아야 뭘 아는데, 이게
1: 그쵸,
0: 또
1: 그쵸.
0: 찾아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 찾아보면서 또 놀라웠어요.
0: 아, 그쵸.
1: 상금이 이제 5만 파운드인데, 현 시점으로 계산해보니까 환율이 한 9,100만 원 정도?
0: 아.
1: 거의 1억에 육박하는
0: 그렇죠.
1: 상금이더라고요.
0: 왜냐면, 근데, 뭐, 부커상 자체가, 이제,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에서도 제일 권위가 있는 상이기도
1: 맞아요.
0: 하니까요.
1: 이게 뭐 표현 자체가 영어로 번역된 최고의 문학 작품
0: 맞아요.
1: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근데, 이 번역 얘기를 좀 늘려가자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제가 요즘 다시, 요즘 읽고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원래 약간, 반골기가
1: 아,
0: 있어가지고,
1: 유명하면 안 읽고.
0: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때는 좋아하지 않고,
1: 노래도 안 듣고.
0: 네, 이제 그게 좀 이제 흘러가면 뒷북으로 이제

0: 그것들 찾아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한글이, 그러니까 막 외국인들이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책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촐랑촐랑,
1: 그치. 근데 그
0: 팔랑팔랑.
1: 단어 자체가
0: 예. 네.
1: 어떻게 표현할 거야?
0: 그쵸. 근데
1: 영어는 한정돼 있잖아.
0: 맞아. 이런 단어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아, 영어로 좀 번역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모호한 감정들을 잘 살리신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소설에 비해서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없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 말이나 이런 문장, 단어들이 되게 직관적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어떠한 미사여구 없이.
0: 네, 진짜, 정말 딱이 말인 것 같아요. Simple is best라고. 이한 문장에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진짜 다 걷어낸 문장이고 그만큼 더 마음에 빡 꽂히는 것 같아요. 너무 직관적이고.
1: 어쩌면 그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0: 맞습니다.
1: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주류로 올라오기에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었던
0: 네.
1: 부분이겠지만 요즘 시대는 뭐 직관적인 걸더 원하는 시대니까 자꾸 삥삥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를 전달할 때도 나는 조금 뭐 미안해서 뭐 둘러둘러 얘기하면은 됐고 뭐 원하는 것만 얘기해 뭐 이런다든지
0: 네.
1: 저만 봐도 개인적인 성격으로서는 자꾸 삥삥 돌리는 것보다
0: 그쵸?
1: 빨리 원하는 거를 서로 이야기해서 빨리 결단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싶네요.
0: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 작가님의 어떤 이런 문학 세계로 좀 돌아오면 제가 뭐 많은 책을 읽어본 건 아니고 아직 한 권도 채다안 읽었지만 책을 읽다 보면 되게 그 인간에 대해서 엄청 좀 집중을 하고 인간의 내면 막 본성 요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파헤치시더라고요.
1: 인간의 내면을 좀 집중적으로.
0: 네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뭐 상처와 근데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약간 이런 좀 치유의 과정까지 좀 다루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욕망 이런 걸 다룰 때도 그냥 단순히 1차적인 욕망, 그냥 뭐 성적인 욕망, 아니면 음식에 대한 욕망, 탐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이것들을 1차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이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만이 가진 뭐 성적에 대한 욕망, 이 사람만이 가진 성적인 욕망을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딱 표현을 해서 그래서 좀 책이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욕망이 다 다르고 가지고
1: 그러게.
0: 있는 내면의 상처 또 내면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책을 읽을 때 정말 쉽고 직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참 좋았다. 다양성도 많고 참 좋았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그런 직관적인 표현들과 욕망에 대한 서슴없는 그런 직설적인 화법들이
0: 네.
1: 그것을 불편해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쓰신 것처럼
0: 네네.
1: 우리네 사는 세상도 개개인이 다 욕망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평이 또
0: 있죠.
1: 뭐 심심찮게 이렇게 꼭
0: 네네.
1: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면이 불여일견
0: 네.
1: 직접 읽어보셔라.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0: 네.
1: 책도 지금 채식주의자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요게 이제 맨부커상 받았던
0: 맞아요.
1: 책이고.
0: 네. 16년도. 근데, 불편합니다. 이 책은 안 불편, 인간이라면 안 불편할 수가 없어요.
1: 그런 것도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뭐 모든 게또 만족보다는 이런
0: 그쵸.
1: 감정도 있구나 하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0: 네네.
1: 자, 그럼 저희가 좀 여러 다채롭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0: 네,
1: 좀 얘기를 하면서
0: 맞습니다.
1: 그래도 인간 한강에 대해서 조금 그래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 책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환기하는 마음으로 좀 노래 한곡 가볍게 듣고 인간 한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혁우 씨인가요?
1: 네.
0: 네.
1: 그 프라이머리 작가 작곡이고요. 우리
0: 네.
1: 오혁의 아이슬란드라는
0: 솔로곡이군요.
1: 곡입니다.
0: 네. 일단 인간 한강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 한강 작가님이 또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또이 인터뷰를 듣고 보면 좀더 인간 한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강 작가님이 모든 사람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글을 쓴다는 건그 어둠 속에서 잊힌 것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뭐 빛과 어둠, 그리고 자기의 그, 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딥한 어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생각이 좀 남다르시고 깊게 네,
0: 네.
1: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이 한강 작가님의 어둠 속에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낸 게 이제 뭐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인 것 같고, 참 대단하다. 전 이렇게 이런 작품들 노래 내놓는 아티스트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좀 지역 특성상 그런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좀 받으신 것 같고,
0: 네.
1: 그게 70년대생으로 우리 전라남도
0: 네.
1: 광주광역시 또 이렇게 출생이세요.
0: 나이가 은근 있으시네요.
1: 예. 있으십니다. 사실
0: 야.
1: 그 시대부터 이게 처음에 이제 데뷔하셨을 시대부터 조금
0: 네.
1: 그쪽 세계에서는 좀 인정받는 소위 말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서로 이제 수군수군 되는 뭐 그런 시작을 이렇게 견디시고 오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0: 네네.
1: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자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생이시고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과 네, 우리 가족의 영향 그리고 특히 좀 자연 뭐 요런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라고 요소들을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이렇게
0: 네네.
1: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가족들의 영향이 좀 있었고 또뭐 자연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예술적인 감수성이 좀 있다.
0: 네네.
1: 또 아무래도 자연이라는 게좀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뭐 자연이라는 게좀 고요하잖아요.
0: 그쵸.
1: 예, 고요하고 그 숲속에
0: 정적이고.
1: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거나
0: 네.
1: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딥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그런 데서 조금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더 있나요?
1: 뭐 이제 말씀
0: 네네네.
1: 나누시면서 뭐 추가로 좀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것 같고요.
0: 네. 일단 그뭐 제가 또 조사한 것들에서는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들에서는 뭐 때로는 굉장히 고독하셨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뭐 때로는 깊은 상처 속에서 항상 이렇게 글을 썼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좀 가족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1: 예.
0: 어떤 이 상실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던 흰색이라는 책,
1: 흰.
0: 흰이라는 책에서 이제 뭐 흰색이라고 그걸 이제 단어 속에 넣으셨고, 뭐그 안에 뭐 깨끗함, 순수함, 허무함까지 담아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런 좀 밝은 영역보다 이 어두운 영역 쪽에 좀더 가까우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 그렇죠.
0: 네,
1: 인간이 뭐
0: 본인의,
1: 양면을 가지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가진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좀더 밝고 쾌활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연처럼 고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더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그 예술의 영역은 확실히 근데
0: 네.
1: 좀 유전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아버님께서도 소설가 한승원 씨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0: 아, 그러면 한강 작가님 본명이 한강이에요?
1: 예. 그렇게 한승원 소설가의 딸로 이제 이렇게
0: 야.
1: 태어나셨고, 이게 학력도 참 대단하세요. 연대, 국어, 국문학과.
0: 야.
1: 예.
0: 엘리트.
1: 그 코스를 밟으셨네요.
0: 어쩐지.
1: 국어 국문과 이렇게 졸업을 하셨고 바로 이제 그 출판사 샘터사라는 출판사에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문학과 사회라는 이런 겨울호우 이렇게 시를 싣는
0: 네.
1: 이런 잡지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겨울호에 문학과 사회에 네 편을 먼저 시를 이렇게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시인으로 데뷔를
0: 와.
1: 시인으로 하셨고 국어국문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인 쪽에 좀 시적인 표현에 강하지 않았을까
0: 대단하네요
1: 라고 생각이 되네요.
0: 그
1: 후에 한 해 후에 94년도네요 우리 서울신문 네. 신춘문예에서 붉은 닻이라는 소설로 첫 번째 소설가로서의 데뷔를 합니다.
0: 야.
1: 그때는 필명으로 하셨대요. 한강현이라는.
0: 아.
1: 뭔가 예, 중의적인 이름 같죠.
0: 왜요?
1: 뭔가 남자 이름 같기도
0: 아,
1: 하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한강현이라는 필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쉬지 않으셨어요. 바로 다음에 95년도에 첫 소설집인 여수의 사랑을 출간을 하시면서
0: 야.
1: 본격적인 그때부터 소설가로서의 삶을 사시려고 이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때 그만두시고 꾸준히 이제 작품을 집필을 했으면서 2007년도
0: 네.
1: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전임 교수로 그때부터 임용이 되셔서
0: 와.
1: 2018년까지 10년간 후진 양성에 또 힘을 기울이셨다고 하네요.
0: 완전 엘리트시네요.
1: 진짜.
0: 야.
1: 그래서 2005년도 에는 그 전임 교수 되기 전이죠.
0: 네네.
1: 2005년도에는 심사위원이 7인이 있는 심사위원 전원 편결로 몽고반점이란 책을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몽고반점이란 책을 내셔서
0: 자.
1: 그게 첫 번째 수상이셨다고 해요. 네.
0: 야.
1: 그러면서 여타 뭐 70년대생 문인들하고 다르게 좀 그때부터 진중한 문장이 되게 집중이 됐대요. 문장을 집필하는데 좀 진중한 느낌이 나고
0: 네네.
1: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웅숭 깊은 세계 인식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이건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되게
0: 시적으로
1: 예, 어려운 단어를 웅숭 깊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등단한 이래 그때부터 차세대 한국 문학 기수 중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쭉 이어서 경력을 쌓아주셨습니다.
0: 야, 대단하시네요.
1: 그 첫 번째 상이었던 몽고반점이란 책은
0: 네.
1: 좀 소재가 기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인물 설정이나 기이한 소재가 조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난한
0: 네.
1: 난한 이야기 전개가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차원 높은 뭔가의 상징성 그리고 뛰어난 작법이 욕을 덮었나 봐요. 작법이 좀 남달랐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데 그런 부분이 상징성을 부여하고 작법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읽는데 재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0: 야.
1: 그렇게 평가를 문학평론가한테 받으셨어요.
0: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약간 이 작품 자기가 가진 작품 세계가 되게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1: 진짜.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외국에서도 이걸 알아봤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16년도에 그때 이제 맨부커스 국제상을 수상하셨는데 채식주의자란 책을 그때 그때 나와 있었고 이 책을 영어로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0: 맞아요.
1: 두 분이 함께 맨부커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번역에 맞아요. 대해서도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 그분일걸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1: 보통 이제 문학 같은 거는 번역하시는 분들도 되게 보면 소설가나 작가 분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같은, 안에 그 안에 있는 뭔가 그 그냥 단어와 이런 걸로 편되지 않는 그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해야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1: 맞아요.
0: 이 글자와 이 단어를 옮겨 적는다고 이 소설이 가진 뭐 어떤 감정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0: 맞아요.
1: 최대한 번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
0: 네네.
1: 단어들을 찾으시면서 그게 뭐 인정이 되니까 멘부커상을 또 수상을 하셨고
0: 네.
1: 사실 이거 멘부커 수상만 하셨어도 이미 국내에서는
0: 그쵸.
1: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또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정점을 찍으셨네요.
0: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벨 문학상이 그 수상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책 하나만이 아니라 이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본대요.
1: 세계관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쭉 이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0: 아니, 이어진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자기만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세계관을 통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책들 내용을 통틀어서 아, 이 작가는 좀 이런 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어떤 이런 좀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가 그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지. 한 뭐 웬만한 심사 기준으로 준다면 인정이 되지도 않고 그만한 권위도 없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참 확고한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된다. 왜냐면 사실 너무 논란이 될 만한 책들도 많으시고
1: 예.
0: 내용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특히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좀 청소년들한테 읽히기에는
1: 그렇죠.
0: 아, 살짝 저라면 좀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러니까 소재가 되게 자극적인데
1: 예.
0: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또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굉장히 많이 불쾌할 수 있다.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할 수 있다라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조금 충격이 덜 하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0: 근데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읽어보시면 아마 대단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한해서는 저는 만약에 한강 작가님을 모르고 책을 읽었으면
1: 네.
0: 이 책을 쓴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자가 이런 책을 썼다고? 라고 할 정도로
1: 아 소재를 다루는 소재나 이런 직설적인 네. 표현에 대해서
0: 그 책에서 제가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1: 예.
0: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시점 다 남자 시점입니다.
1: 그래요?
0: 시점이 다 남자예요. 네. 시점이 다 남자예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보는 주위 남자들의 시점으로 전개가 돼요.
1: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죠. 잘 모르면.
0: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이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묘한 욕망, 오묘한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잘 풀어내시고
1: 예.
0: 그래서 아 정말 한강 작가님은 많은 욕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아 진짜 이 세계관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1: 확실히 그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같은 게
0: 네.
1: 고통이나 상실 그쵸. 그리고 인간의 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0: 네.
1: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근데 그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설은 문학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욕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상처 이런 게 아니라
1: 예.
0: 이 인간들의 상처와 욕망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보시면 불쾌하지만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1: 네.
0: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들을 통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소위 말해 저희가 이제 뭐 작품을 보면 열린 그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내용을 던질까라는 그쵸. 부분에 대해서 읽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거 요게 책을 읽는 좀 매력인데
0: 네.
1: 조금 더 네, 책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요. 아마 책을 잘 모르고 들으시는 분들은 당황스럽겠죠. 대체 뭐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불쾌하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맞아요. 하는지 아마 궁금해 미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의 OST입니다. 한희정의 꿈꾼다 드림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저 이제 또 이야기를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새 좀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냈으니까 이제 과연 한강 작가님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0: 예.
1: 일단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 주인공 영혜라는 분이 계세요.
0: 네.
1: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상으로 쫙 풀어주시는 이야기인데 이분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누구는 일평생 겪을 수 없는 일들이고 그 정도로 그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이닥치는 굉장히 좀 안쓰러우신 분인데 과연 그 책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라고 봤을 때,
0: 네.
1: 이제 저는 그거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본인이 느꼈던 인간 사회 이런 일들을 네. 좀 작가적 상상을 덧붙여서 좀 만든 느낌이에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인간, 세상 또 이제 뭐 사람끼리 부둥켜 살면서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일단 뭐 내가 편해야죠.
1: 맞아요.
0: 남을 이해하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또 질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1: 그쵸.
0: 얼마나 남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 참 쉬운데 그 질문 자체로만은 쉬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뭔가 쉽고 편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채식주의자의 줄거리를 관련된 줄거리를 좀 짧게 들려드리면 이제 영애라는 분이 그냥 늘 완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한 끔찍한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모든 고기와 육류를 끊어버립니다.
0: 그래서 채식주의자로 이렇게
1: 네 달걀까지 다 끊어버려요.
0: 달걀까지.
1: 네,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많이 부딪히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한 뭐 30년 넘게 그냥 고기를 먹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고기를 끊고 온몸이 말라가면서 이제 같이 사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초에 그 고기 냄새를 못 맡겠다고 해서 온 집안에 고기가 없거든요.
0: 이게 책이 나왔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1: 네네.
0: 그때 우리 사회는 조금 채식주의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고
1: 그쵸.
0: 기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요리가 많이 발전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게 아무리 소설이지만 왜 그렇게 주변이 힘들어했을까라는 건 느껴지긴 합니다.
1: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아내 아버님 장인어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0: 네.
1: 아내가 고기를 안 먹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데 이제 그 시절에 뭐 가부장적인 아버님 같이 내가 우리 사위한테 미안하네.
0: 그게 뭐 미안할 건 아닌데.
1: 그렇죠. 내가 면목이 없네. 내가 한번 얘기 잘 해보겠네. 하셨는데 이제 계속 고기를 안 먹는 거죠.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고기를 쫙 쳐놨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뭐 어머님 뭐 우리 아내 주인공 영애의 뭐 어떤 언니 동생 분들이 다 고기 왜 이렇게 안 먹냐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 먹어요. 나는 고기를 그냥 안 먹어라고만 하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너 고기 먹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먹으니까 그 딸의 그 주인공 영애의 뺨을 때리고
0: 네.
1: 그 남편이랑 그 동생인가 한테 이제 양팔을 잡으라고 시키고
0: 아 진짜
1: 네, 아버님이 이제 딸 입에 고기를 쑤셔 넣어요.
0: 그것도 너무 불편하다.
1: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애가 또 굉장히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사실 이 영애 씨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꿈 때문인데 너 왜 고기를 안 먹어 했을 때 꿈을 꿨어요.
0: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꿈을 꿨는데 네. 그 꿈을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육류를 안 먹게 된 거군요.
1: 네.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잠만 자면 그 그런 악몽을 꿔서
0: 아.
1: 이제 고기를 끊게 됐죠. 근데,
0: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렇게 꿈을 꿨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0: 납득하기는 네. 좀 어렵죠.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기는 사람이 먹어야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참 근데 이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1: 네.
0: 불편하네요 확실히. 양쪽에서 다 불편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 불편하다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이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에피소드니까
1: 네.
0: 확실히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땐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구나인데
1: 그렇죠.
0: 근데 사실 또 이해하려고 들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 맞아요.
0: 되게 이참 두 번 세 번 꼬여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그 영애 씨 자체도 그 막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뭐 이제 남편 직장 상사 사장님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아 뭐 고기를 안 드세요? 어떤 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드시냐, 뭐 건강이냐, 아니면 뭐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냐 물어보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안 먹어요. 아니면 꿈을 꿨어요가 끝이에요.
0: 모든 사람이 이유를 네. 얘기했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것조차 지쳐서
1: 그쵸.
0: 그러지 않을까요?
1: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사실 이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0: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시콜콜 내 이런 이야기를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책을 우리가 봤을 때는
1: 네.
0: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왜 그 영애라는 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쪽으로 설명이 되긴 하네요.
1: 네, 근데 그 꿈 내용이 나와요. 책에서 네. 나오는데 꿈 내용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0: 네.
1: 굉장히 좀 피폐한 고기에 대한 피폐한 내용이어서
0: 아
1: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욕망, 하나의 어떤 이 내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요소들을 배치해서 진짜 내용은 진짜 심플한데 정말 이 다양성이 느껴지는 이 책
0: 주제 자체도 되게 신선하지만 난해한 주제긴 해요.
1: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 주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0: 뒤로
1: 이게
0: 갈수록
1: 1부인데 2부부터 미간이 펴지지 않습니다.
0: 아, 읽으면서
1: 네.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아 책을 좀 덮고 싶고
0: 아 그렇게
1: 네, 좀 마음이 지친다고 해야 되나요? 잠깐만 내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한번 좀 쉬면서 읽는 책인 것 같아요. 한 번 읽히기에는 굉장히 좀 잘 물어보면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하다.
0: 참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나 사람들이 모두 읽는 책을 보면
1: 네.
0: 되게 집중력 있게 몰입된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계속 책에 빠져들고 그 빠져서 읽다 보면 이 내용을 끊는 거가 좀 아쉽게 느껴지고
1: 네네.
0: 이건 또 반대로 내가 이거를 용납하려면 살짝 리프레시가 필요한
1: 맞아요.
0: 근데
1: 뭐 저한테만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거는 잠깐 좀 리프레시를 하고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네, 그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1: 그쵸.
0: 좀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여성 작가라고 하면 또 놀라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은 정말로 이웃의 고통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요 책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0: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난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라고는 하지만
1: 맞아요.
0: 이 작품에서 보면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것조차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건 작품의 세계를 우리가 읽는 관점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좀 보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질 못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너 왜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자꾸 묻는 게 좀 무례하잖아요.
1: 맞아요.
0: 왜 그렇게 하는지 상대방이 말할 준비가 안 됐고 좀 뭔가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꾸 말 안 하면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덮는 또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이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요새는 관심도 없고, 아, 딱 내가 굳이 내 어떤 에너지를 쓰면서 내 감정을 낭비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 되나라는, 사실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0: 맞아요.
1: 조금 더 이제 요즘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책의 관점 말고요.
1: 네네.
0: 이게 내가 상대를 작정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1: 네.
0: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좀 피곤하게 이제 얘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내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바라거나
1: 아하.
0: 어떠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이미 조언에 대해서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내 이 불편한 마음과 이 화와 짜증을 그냥 계속 풀기만 해요. 그럼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너무 힘든 거죠. 이거를 네네. 그만하라고 하면 또 상처를 받을 텐데 근데 내가 듣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죠. 참 인간 생활에 대해서 좀 인간성끼리 이렇게 부딪혔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1: 근데 거기서 딱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에 대한 그냥 순간적인 어떤 동정 이런 걸로 왜 그래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0: 그러니까.
1: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다 보면
0: 내가 너무 지치는 거지
1: 이렇게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해봐 라고 하면 그런 시간조차 막 지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 한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모든 글의 끝은 인간에 대한 애도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0: 좀 난해하지만 결론은
1: 사랑이다.
0: 우리끼리 결국 뭐 엉키고 살아야 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예. 이제 저 큰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끝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문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세상에 대한 작은 환기일 것입니다. 문학이 사람들을 바꾸진 않겠지만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질문을 던지는 책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한 작은 환기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쓰시지 않았나.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작품들을 써내려 가니까
1: 네.
0: 일관된 뭔가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보이나 봐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문학상에 그 저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그 인간에 대한 애도와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작은 환기가 느껴져서 아마 또 수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참 이 주제도 관통을 하지만 우리 저 출판사나 서점도 관통을 합니다. 요즘 묶어서 판다며요.
1: 네. 저도 이번에 책을 또 채식주의자를 읽다가 한강 작가님의 다른 책도 궁금해서 이제 구매하려고 봤더니
0: 이제 그 패키지로
1: 네, 문고에서 아예 패키지로 해서 팔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1: 네네네.
0: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이라는 이런 부분은 뭐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보다는 기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봐야죠. 사실.
1: 맞아요.
0: 내가 영원히 그 시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 기회도 내가 만들어야 읽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근데 좋은 바람이 분 것 같아요. 우리나라
1: 맞아요.
0: 이런 문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되게 지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되게 정보도 넘쳐나고 정보도 빠르고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누운 자리에서 오죽하면 그런
1: 맞아요.
0: 일종의 밈이잖아요. 그냥 유행 같은 단어. 내가 집에서 누워서 이런 걸도 다 보네. 막 이런 거.
1: 맞아요.
0: 그런 것. 이런 것처럼 되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가 디지털 세대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책이랑 부분에 빠지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세상의 이런 소식에 대해서 단절됩니다.
1: 네,
0: 책에 오로지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실체가 없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책의 책은 실체지만
1: 내용이
0: 실체가 없다 보니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죠. 읽어서 내 머리로 읽는 내용을 그려가면서 이거를 맞아요. 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얼굴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다급할 때 기쁠 때 이런 표현 방법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방법대로 지금 읽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이란 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나라에 참 오랜만에 좋은 그쵸. 유행이 왔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1: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일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0: 시간이 없어서 아예 골라서 좋은 것만 읽는 거죠.
1: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좋은 책을 읽어서 그 좋은 내용만 가져온다. 라는 그런 명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실 독서에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책 잡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한강 작가님의 붐이 불면서 또 느꼈던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점 하나는 이제 한강 작가님이 그렇게 수상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이 완전 난리가 붐이 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막 어떤 서점에서 주문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0: 그니까
1: 다 잘리고 그랬는데 이제 논란이 일어났던 게 어떤 한강 작가님을 원래 좋아하셨던 그 독립서점에서 한강 작가님의 책 20권인가를 주문을 했는데
0: 네.
1: 두 권인가가 오고 나머지가 다 대형서점으로 빠진 거예요.
0: 아
1: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토로하면서 글을 올렸더니 오히려 이 대형 서점들에서 뭐 11월 며칠까지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뭐 독립서점으로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0: 서로 상생하는 거야. 이번에 되게 좋은 문화다.
1: 이런 서점끼리 상생하는 문화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 저희 시내에 가면은 이제 큰 책방 하나 있잖아요.
0: 예, 예.
1: 거기에서도 뭐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11월 며칠까지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0: 이게 뭐 선한 영향력이겠죠.
1: 그렇죠.
0: 이게 누군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혹평을 쏟을 수도 있고.
1: 아, 그럼요.
0: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1: 네.
0: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서로 이런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렇죠.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 네. 본인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이해를 원하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좀 힐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이게 비단 이런 부분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우리
1: 맞아요.
0: 나라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직면에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1: 네, 사실 뭐 인생 쥐뿔도 없는데 뭘 이렇게 다들 막 애쓰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0: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우리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맡겨드립니다.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더 발전되고 마음이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1: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우리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들려드렸고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변화는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곳곳에서도 후보와 정책,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주 지역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잘 담아내지 못했던 골목의 이야기, 생활 속 불편,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직접 모으고 이야기하는 주민 참여형 선거 방송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누군가를 뽑는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공론장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관심 대신 관심을, 냉소 대신 질문을, 그리고 포기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935 라디오 전종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01은 두 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지난주에도 첫 곡으로 나갔었는데요. 오늘 이 오프닝의 내용이 또 이 곡하고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세상을 움직인 건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요, 주민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해서요, 마을 신문 그리고 시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주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주민의 시선으로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서는요, 전주시의 6개 시

0: 토론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의제 이런 것들도 담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방송과 토론회는 5월 21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것들은 또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필요한 의제를 이야기하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중심 선거방송인 셈입니다. 우리 네, 선거방송은요, 이런 후보자 연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그 제작자분들이 우리 선거에 참여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하나 들어볼까요?
1: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2: 아니, 몰라.
1: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2: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1: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2: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3: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0: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든 선거 캠페인입니다.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뀐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들 시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에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 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펀딩,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후원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같이같이 페이지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요.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짧은 댓글 하나, 그리고 공유, 이게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선거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시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뛰어 듣고 왔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날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특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시민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의 소식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마 지역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에서 만나는 935 라디오 초대석에서 만나본 분들 이야기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요,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요,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공동체 라디오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를 위해서요, 전주시 모바일 건강 걷기 5월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5월 11일까지입니다. 챌린지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요. 참여자는 기간 동안 총 12만 보 걷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 하루의 최대 인정 걸음수는 1만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3단 도시락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에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요. 챌린지 참여 또는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기 또는 예약하기를 눌러야 걸음수가 정상 인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8577 063-281-8577 전주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고요, 놀이치유와 그림책치유, 미술치유, 웃음테라피, 치유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 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1인 1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서요.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 063-281-8576번 전주시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또 전주시, 전주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네, 김뜻돌 꿈에서 걸려온 전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비보이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2026년 제19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23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전국의 브레이킹 크루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비보이 배틀 대회로 올해는 5명에서 8명 규모의 팀들이 참여해서요. 본선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네요.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비공개 예선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과한 상위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지정 좌석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되고요.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 공연으로 소왓과 한야의 특별 무대도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비보이 또 도시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킹 배틀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탄소 중립 완산마을은 오는 5월 15일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집에 방치된 고장난 선풍기를 시민들이 직접 가져와 상태를 점검하고 작동 원리를 배우며 간단한 자기 수리까지 체험해보는 자리입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회차,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 1길 19에 위치한 탄소중립 완산마을입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고쳐보고 싶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선풍기가 없어도 체험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문의는 탄소중립 완산마을 063-231-6600, 탄소중립 완산마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터 손상이나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일부 제품은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쳐 쓰는 경험, 이번 여름에 작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행사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가 오늘부터는 5월 8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 월드컵 광장과 덕진공원 그리고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한바탕 전주 정원 마당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정원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대한민국 명칭을 사용하며 국가급 규모의 정원 산업 박람회 확대 운영돼 행사 규모와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작가와 기업,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35개의 다양한 정원이 선보이고요. 전주시 초록 정원사들이 참여한 시민 참여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과 피크닉을 결합한 캠크닉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정원 해설, 음악회 등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녹지정원과 063-281-2672번, 063-281-2672번 전주시 녹지정원과 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까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네, 이창섭 우리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황인욱 잘하고 있어.

네, 황인욱 잘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주변에 뭐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뭐 조금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의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완산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자작자작 책 공작소 8기 입주작가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완산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시인과 소설가, 동화 작가, 에세이 작가 등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서 글쓰기와 창작,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글쓰기와 시 창작, 동화 창작 워크숍과 독서 모임, 전주 지역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산도서관 063-230-1873번 또는 1817번으로 하면 됩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 직접 쓰고 이야기하는 경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더 특별한 소식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눈 책마루를 살리는 하루 행사가 오는 5월 30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책마루 도서관 관내와 앞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책마루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릴레이 강연을 비롯해서요. 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합창과 이야기 공연, 그림 자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과 도서관을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뒤에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닫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첫 도서관인 책마루의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이번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관련 문의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 063-252-16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에서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을 지켜주는 그런 서명운동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전주온 935 라디오 전주온 초대석 시간에는요.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김정희 관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여러분들의 전주 관련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소식들 많이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 전화 주시거나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또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이제 뭐 봄이 거의 끝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봄날 듣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한 얘기였는데요. 세상은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바뀌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를 바꾸는 것도 동네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요. 누군가는 또 목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작은 실천 하나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내일까지 5월 9일까지 시민참여형 크라우드펀딩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이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검색하셔서 응원 댓글 남기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응원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만 해도 기부가 함께 적립되고 있습니다. 직접 소액 기부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댓글 하나, 그리고 작은 공유가 지역의 공론장을 만드는 힘이 되고 결국은 이게 모아져서 우리 도시, 우리의 지역, 우리가 사는 전주를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늦추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도 한 번쯤 천천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매드크라운 수고했어 봄 들으면서 구상원라도 전주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보호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 요소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밖에 나가면 평소보다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런 순간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봄인데 뭐 주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아, 요즘에는 뭐 취미 활동으로 네. 야구.
0: 예, 사회인 야구. 네, 그러시군요. 아들하고도 많이 놀아주셔야 되잖아요.
1: 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아~ 지금 오늘 막 시험이 끝났겠네요.
0: 네, 그렇군요. 네. 벌써.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야외 활동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도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이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네네. 또 마침 워낙 이 뭐 5월, 6월 이때부터는 활동이 많아지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들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은 일단 냄새 맡는 걸로 모든 걸 이제 확인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뭐든지 냄새 맡고 입으로 좀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또 냄새 맡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손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외모도 보고 생김새 후각도 맡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일단 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가장 먼저 가는 게 이제 입이 대부분 네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들이 뭐 어떤 물건을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탐색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입안의 자극 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혀의 상처가 혀나 이제 입술 주변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나 이런 반응이 있다 보면 그로 인해서 뭐 입술 주위나 부분 눈두덩이 부분 쪽에 이제 알러지나 부분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네네.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0: 그러면 우리 사람도 꽃가루 알레르기 있듯이 강아지들도 식물이나 꽃가루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1: 아, 네.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네네. 알러지,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네.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알러지, 아토피가 우리 아이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 아이가 탐색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산책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이 많이 붓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하고 병원에 오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이가 알러지에 노출이 돼 있구나라고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분께서 뭔가 산책을 갔다 나오셔서 왔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같은 데가 좀 붉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네. 기침이 갑자기 심하게 한다든지 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근데 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뭐 털이 짧은 아이들은 눈이 붓는 게 금방 보일 수 있는데 뭐 비숑이랄지 푸들이랄지 이런 강아지들은 눈이 좀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털에.
1: 아 네네.
0: 그러면 이게 눈이 부었다 이걸 금방 알아볼 수 있나요?
1: 눈이 부었다는 걸 알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눈동자에서 하얀 자위라고 하죠.
0: 흰자위가
1: 빨갛게 올라와서 일단은 발적이 많이 심하고요.
0: 네네. 빨갛게 충혈되는 거예요.
1: 동시에 네. 눈물도 눈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꼭 아이가 털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네.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인다를 알아차리기 전에 일단 눈이 빨개지고 네네. 눈물이 먼저 많이 나기
0: 또
1: 때문에
0: 눈곱이 많이 끼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되던데 이런 공원, 뭐 산책로 이런 데는 이렇게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봐야 될까요?
1: 보통은 아무래도 풀밭이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을 데리고 보통은 이제 풀밭이나 잔디밭을 산책을 해주시려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네. 사실은 풀밭에 들어가게 되면 진드기에 대한 위험도 많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풀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바닥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뭐 이물질 같은 걸 네.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는 그런 풀밭보다는 요즘에 좀 길이 많이 정돈되어 있는 쪽으로 다니시는 네. 게 아무래도 진드기나 이런 쪽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산책로가 좀 정비되어 있는 곳 쪽으로
1: 네네 맞습니다.
0: 가는 곳이 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짧게 리드줄도 유지하고 좀 통제를 바로바로 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럼요. 예. 리드줄은 항상 안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내가 아는 식물인데 안 위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겠네요.
1: 아, 그렇죠. 네. 어떤 식물 내가 안다라고 해서 네. 이게 강아지한테 무조건 좋다, 안 네.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를 들면 포도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네네.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안다, 내가 무조건 안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아이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산책을 나가면 무조건 뭐든지 막 먹으려고 하는 좀 강한 성향을 가진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근데 물론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게 또 누적되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서

0: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개체 차이가 당연히 있다 보니까 어떤 알러지원에 우리 아이가 취약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1: 네.
0: 그거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알러지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원 검사를 받고 산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비용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한 번 정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1: 네.
0: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1: 반복
0: 같습니다.
1: 반복 노출은 반드시 해야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예. 특히 뭐 어린 강아지랄지 노령견이랄지 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사람처럼.
0: 아, 그럼요. 네.
1: 노약자에 속하니까.
0: 아, 그럼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는 게 병원을 가야 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며칠 지켜봐도 괜찮지만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0: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이가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1: 네.
0: 하면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1: 네, 네,
0: 점
1: 네.
0: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평상시보다 침을 더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지 않고 아예 밥맛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든지
1: 네.
0: 아니면 아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해서 평상시와 좀 다르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에 내원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1: 네.
0: 체크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1: 네.
0: 있습니다.
1: 늘 강조해주시는데 보호자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그렇죠?
0: 예. 네, 맞습니다.
1: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라졌다면 병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93.5MHz를 통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뭐 캠핑이나 피크닉 가는 또 시즌이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목줄 없이 이렇게 풀어두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캠핑장 가거나 이러면.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기라도 나와서 좀 뛰어놀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이제 목줄을 풀어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1: 네.
0: 보호자한테서는 사실 통제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1: 네네.
0: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리드줄, 목줄을 하고 있어야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데요.
1: 네.
0: 이렇게 리드줄이 이제 통제 수단이 없다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일단 교통사고가
1: 네네.
0: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끼리 싸워서 하는 이제 교상이라고 하죠. 물리는 사고 이런
1: 네네.
0: 것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야외 같은 데 갔을 때는 야생동물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야생동물을 쫓아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캠핑장 같은 데는 뭐 뜨거운 난로 같은
1: 맞아요,
0: 것도 많이
1: 맞아요.
0: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고기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뭐 음식 같은 거를 갑자기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리드줄을 꼭 착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1: 네. 그러니까 오히려
0: 강조하고
1: 싶습니다. 낯선 환경이 같기 때문에 더 통제가 필요하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0: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1: 네.
0: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캠핑장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그곳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정말 안전하고 이런 상황이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좀 리드줄을 길게 길게 해주셨다가 나중에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강아지랑 등산을 갔는데 늘 다니던 코스였나 봐요. 그런데 청솔모가
0: 아, 네.
1: 나타나니까 그걸 쫓아서 하마터면 강아지를 잃어버릴 뻔했다고.
0: 맞습니다. 그
1: 예.
0: 야생동물이 가장 좀
1: 네.
0: 돌발 변수인데요.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강아지들이 흥분을 하게 돼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뭐 야생동물이 조그만한 야생동물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솔모다라고 하면 청솔모를 쫓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오히려 반대로 멧돼지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망가거나 아니면
1: 네.
0: 오히려 더 싸우려고 하는 성향의
1: 네.
0: 강아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아이와 성향을 아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발 상황
1: 돌변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리드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짧은 순간이니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바비큐 우리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걸 이제 아무래도 캠핑장 가면 대부분 바비큐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0: 또 보호자는 또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1: 일단은 바베큐 자체가 뭐 위험한 건 아닌데요. 이제 바베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뼈가 같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뼈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혹시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네. 식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나 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뼈가 날카롭다 보니까 뼈를 섭취하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네네. 있고 또 뼈를 물어 뜯다가 굳이 삼키지 않더라도 뼈를 씹다가 치아에 손상이 가는 네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베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꽃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입 안이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바베큐가 저희가 보통은 생고기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양념을 좀 많이 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다 보면 이제 양념한 거에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 네네. 보통은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나트륨이 짠 음식 원래 사람을 먹던 음식을 강아지들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크게 지병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콩팥이 아프거나 심장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네네. 혈압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베큐에는 또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많이 있는 삼겹살 그렇죠.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이제 지방 분해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있는 삼겹살이나 예를 들면 뭐 닭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 지방에 의해서 이제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췌장에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급성 췌장염이 올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바베큐장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떨어진 바베큐나 그 뼈나 꼬치 이런 것들 먹지 않게 항상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라도 목줄, 리드줄은 꼭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캠핑 초보자가 반려견과 함께 캠핑을 간다. 이것만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강조하신다면요?
1: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네스, 네. 목줄은 목줄. 꼭 챙겨주셔야 네. 되시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야외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너무 뛰어놀다 보면 물도 마시지 않고 뛰어놀다 보면 탈수가 있을 수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충분한 물을 꼭 챙겨주셔야 되시고 네. 아이가 이제 낯선 환경에서 오히려 좀 더 불안해할 수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집에서 쓰던 뭐 방석이나 아하. 이런 것들, 담요 같은 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0: 차 안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이제 이동하는 네.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멀미도 훨씬 줄일 네. 수 있고 안정감 느낄 수 있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쓰는 방석이나 담요 챙겨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응급 키트 같은 거 좀 평상시에 좀 구비를 해주셨다가 네. 야외 활동 가실 때 좀 같이 챙겨가지고 가시면 혹시나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긴급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우리 집에 구급상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네. 쓰는. 그러면 강아지용 구급 키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 뭐 사실 사람 구급 키트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네. 사람 거는 좀 많이 크게 네,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금조그만하게 되어 있고 뭐 연고나 갑자기 뭐 상처가 났을 때 바를 수 있는 뭐 소독용품 이런 네.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 구급용품이랑 크게 차이는 나진 그렇습니까? 않는데 아무래도 좀 사이즈 측에서 네. 좀 강아지들한테 좀 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구급 키트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것도 한 번쯤. 목줄, 하네스 필수, 충분한 물과 그늘, 익숙한 담요, 뭐 방석, 장난감, 또 구급 키트 이런 네. 것들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이 야외 활동 얘기하면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보호자들이 일단 진드기란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네.
0: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소독 같은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위험성이 좀 큰 편인가요?
1: 사실은 진드기는 어디 가나 사실 예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0: 사시사철 나타나죠. 그리고
1: 사시사철 나타나고 네. 특히나 이제 봄에서 가을철에는 굉장히 많이 네네, 나타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풀밭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진드기가 몸에 붙었다고 해서 진드기 맥에 감염이 무조건 옮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진드기를 통해서 옮는 질환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 중에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사람한테까지 같이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좀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드기 감염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진드기가 좀 더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아이가 풀밭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진드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진드기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을 못하고 있어서 풀밭을 갔다 와서 제가 분명히 육안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진드기가 없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진드기가 강아지 피를 빨아먹고 굉장히 크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엄청 통통해지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드기가 붙어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에서 뭐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드기가 이제 집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진드기 예방제를 좀 미리미리 좀 외부 기생충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외부 기생충 한 경우에 진드기가 우리 몸 안에 강아지 몸 안에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통 붙어서 이제 피를 보통 빨아먹는데요. 피를 빨아먹은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외부 기생충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진드기가 강아지 피를 빨아먹더라도 바로 떨어져 나가면서 죽게 되거든요.
0: 그런 원리군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 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 잔디밭에서 많이 놀 수 있는 계절에는 가급적인 외부 기생충 약을 꼭 발라달라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 혹시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혹시 이제 그런 기피제 같은 게 또 요즘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0: 스프레이 형식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잔디밭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무작정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방을 해주시고 기피제 같은 것도 충분히 챙겨주신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감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몸에 발라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까? 이틀에 한번 발라준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외출할 때만 바르면 되는 거죠?
1: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캠핑할 때 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뿌리고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0: 목걸이처럼?
1: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품들마다 너무 사용 방법이 달라서 여기는 하나씩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부분
0: 그 제품 설명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1: 아, 맞습니다. 보통 뿌리는 거 아니면 목에 매달고 다니는 거 이 두 종류로 많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좀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 촉각으로 진드기를 충분히 이렇게 물론 이제 커졌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아까 육안으로도 힘들다고 하셔서 빗질 일단 중요할 것 같고
1: 일단은 원리 원칙적으로는 진드기가 붙어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털을 완전히 상모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진드기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드기가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성묘하다가 보면 강아지들이랑 같이 가다가 보면 이제 그쪽에는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소독도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0: 그래서
1: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드기에 물려왔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한 군데만 물려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원리 원칙적으로는 털도 싹 밀어서 정말 아이가 정말 감염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 기생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성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바르는 게 있고 그거는 정말 예방만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생충 약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와 함께 되는 약들도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런 것들은 예방되고 혹시나 감염이 됐을 때 치료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생충 약을 같이 먹음으로써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진드기가 물리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진드기가 이렇게 꽉 물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뽑다가 이빨만 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드기가 우리 아이 몸 깊숙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0: 그러니까 이빨을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1: 박아놓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빨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박혀있는 경우도 다리도요.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아이를 잡아 진드기를 잡아 떼려고 하다가 혹시나 일부분이 남게 되면 그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가 네네, 있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겠죠.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굉장히 좀 난해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진드기를 제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동물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드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네. 제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은 없습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팁 같은
1: 살살살 잡아 떼셔 보시고요. 네. 살살살살 잡아 떼셔서 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내가 살살살살 떼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내가 이거 힘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떨어져 나간다기보다 아이가 좀 뜯겨져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0: 그렇겠죠,
1: 있거든요.
0: 있겠죠, 느낌이.
1: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억지로 잡아 떼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안전하게 네. 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0: 강아지 두 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 이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외출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하고 챙겨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통제도 워낙 어렵고 한 마리 공부나 막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1: 일단은 두 마리 다견이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드주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일단 두 마리이다 보면 리드주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0: 그렇겠죠.
1: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리드줄이 계속 지속적으로 꼬이게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손에 이렇게 잡더라도 강아지들이 좌우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리드줄 계속 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되는 거고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두 마리다 보니까 보호자의 시선이 분산이 되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요소를 발견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가
0: 그러니까요.
1: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아무래도 만약 강아지가 원래 상황에서는 흥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한 마리가 먼저 흥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흥분이 전염된다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마리만 있을 때보다 아이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조금 짖다가 말 상황도 한 마리가 막 짖기 시작을 하면 같이 짖게 돼서 뭔가 갈등이 더 커지기도
0: 네네.
1: 하고 봉합하기도 훨씬 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보다 두 마리, 세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산책을 하실 때 리드줄 관리하시는 거나 아니면 강아지들한테 눈을 떼지 않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마리씩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한 마리씩 맞거나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 때
1: 맞습니다. 예. 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0: 안 되는 경우가 있죠.
1: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하실 때는 아무래도 보호자분께서 아무래도 그만큼 더 신경을 두 배, 세 배로 써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참 저도 강아지 산책 많이 해보지만 한 마리도 이렇게 힘든데
1: 네.
0: 두 마리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만큼 더 집중해야 되고 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호자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끝으로 이야기 나누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1: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평상시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바르르 떠는 행동이 가장 많이 있어요.
0: 그 경련하고 좀 다른 건가요?
1: 경련이랑 좀 다르죠. 이제 경련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우리 아이가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미세하게 떨림이라고 하죠.
0: 네.
1: 떨림이 좀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귀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많이 굳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선도 아무래도 회피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0: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눈을 회피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경계를 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보다는 공격을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격성 성향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0: 네,
1: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다라고 하면 아이만의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좀 적응할
0: 네,
1: 수 있는
0: 네,
1: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상황을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까 파르르 떤다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 밥을 주려고 준비를 할 때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몸을 파르르 떠는 경우를 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일시적인 거라 괜찮은 건가요?
1: 그거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가 뭐 그냥
0: 흥분도가 놀라
1: 흥분도가 아,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런 거다 네. 보니까 뭐 그건 아이가 막 극도로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러면 하품을 자꾸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으시는가요?
1: 그렇죠. 이제 하품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조차도 예를 들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상황, 스트레스가 네.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아이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뭐 바람 쐬주러 나가고 밖에 나가면 기분 좋게 산책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자가 만들어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환경을. 집안 환경이 아닌 바깥 환경을 보호자가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큰 역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곽규만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페케어 라이프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

0: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1: 아니, 몰라.
0: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1: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0: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1: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2: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0: 그저 내 손을 잡고
1: 내 손을 잡고
0: 잠에 빠지고
1: 잠에 빠지고
0: 나게 네 몸을
1: 나게 네 몸을

Hello, rainy day.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싱그럽게 무성해진 나뭇잎들이 언제 시절이 이만큼 왔나 싶습니다. 바라만 봐도 힘이 솟을 것 같은 푸른 계절이 이 어려운 시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네 번째 책 지난주 화요일부터 출판사 문학동네에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의 돌아오다를 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넷째 오빠를 대신하여 셋째 오빠의 명령에 의해 장안으로 유학을 갔던 미은, 죽은 오빠의 이름으로 유학생 생활을 하던 설자은이 금성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웃는상을 가진 목인군과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출판사 문학동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본문 23쪽부터입니다. 바람은 인심 쓰듯 다시 돛을 뒤에서 밀어주었다. 유채기름이 기록과 맞지 않게 크게 줄었습니다. 아니, 날짜보다 넉넉히 가져왔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가? 선장과 선장의 수아가 아침부터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장은은 그거 아마 낚시꾼들이 밤에 써버렸을 거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정오쯤 북쪽에서 배 두 척이 나타났다. 한쪽이 약간 더 크긴 했지만 가볍고 빠른 종류의 배였다. 인구는 그 배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자칫하다간 떨어질 만큼 몸을 내밀었다. 그런다고 보이겠소? 오합지졸들인지 제대로 된 군사들인지 보고 싶었소 그러오. 보면 아오? 선장 쪽이 심각히 손짓을 하자 나팔수가 나팔을 길고 짧게 불어 옆 배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선단의 다른 배들에서도 답신이 있었다.
1: 자, 모두 무기를 꺼내!
0: 손이 남는 선원들과 목패를 던지며 시간을 보내던 상인들의 호위병들이 대수롭지 않게 각자의 무기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장은은 새삼 배에 얼마나 무기가 많았는지 깨달았다. 거다란 활이나 석궁을 꺼내는 이도 수십 명은 되었다. 누군가 남는 납부치 하나를 자은에게 내밀어 자은도 그것을 쥐고 따라했다. 함께 높이 무기를 들고 슬쩍슬쩍 흔들어 햇빛에 날들이 번쩍이게 했다. 옆배, 옆옆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쪽 선단이 커서 다행이로군. 목인군이 중을 그렸다. 역시 해적일 것 같소?
2: 모르긴 몰라도 세를 과시해 놓아서 나쁠 건 없겠지.
0: 배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슬며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거리를 두고 따라오며 계속 도살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살피면 될 일이었다. 칼을 돌려주고 나서 손에 남은 묵직하고 거친 감각을 곱씹고 있을 때 인군이 또 말을 걸었다.
2: 공자는 칼이 낯설어 보이지도 않고 익숙해 보이지도 않는군.
0: 칼이 한 자루 있었는데 팔아먹었어. 처음부터 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 애착 없이 팔 수 있는 물건이었다.
2: 낭도 같은 거였소? 막 돌진하고 그랬소? 얼굴을 보니 낭도였을 것 같은데 유명한 화랑을 따랐소? 나도 들으면 알만한?
0: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2: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건 내 쪽 아니요? 신랑이는 이제 무얼 말해도 자랑인 것을 공자는 왜 그리 과묵하오? 망한 나라 사람을 조금쯤 놀려도 나는 받아줄 수 있어. 심심한데 얘기 좀 해보시오. 전쟁이 무서워 도망친 거요?
0: 시끄럽소. 황급히 떠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도망보다 훨씬 복잡한 사정이었다. 해가 지고 밤안개가 피어오르자 심술궂은 신선이 팔꿈치로 뭉개놓은 듯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졌다. 안개를 노려보다가 자은의 마음은 그 밤으로 돌아갔다. 자은이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셋째가 첫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넷째 언니는 아이를 낳다 죽었다. 흔하다면 흔한 일이라 두드러지는 비극은 아니었지만 장례 다음 장례를 치르다 보니 눈물도 말랐다. 가족들이 모이면 부석 간 낯으로 어디 가서 불공이라도 드려야 할지 의논하곤 했지만 그 즈음에는 그럴 가산도 부족했다. 혼이 바스러져 가는 듯하다고 여기던 중 마지막으로 찾아온 죽음은 장안으로 유학을 가기로 낙점을 받았던 다섯째 오라비의 것이었다. 출발을 앞두고 급한에 걸려 나흘 만에 속절없이 숨을 거둔 것이다. 황망한 일, 그뿐이어야 했다. 셋째로 태어나 첫째가 된 호은이 머릿속이 상당히 이상한 종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일어날 일이 없었다. 호은은 다섯째 자은이 숨을 거둘 때 그 머리맡을 혼자 지키고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여섯째 미음만을 불렀다. 자은이 죽었다. 호은이 죽은 동생의 머리맡에 서서 말했다. 미은은 잠든 것처럼 보이는 자은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다. 가장 가까운 오라비였다. 아니, 만지지 마라. 소리내어 울지도 마. 그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줄도 몰랐던 슬픔이 차올라 호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병자의 침상에 드리워 두었던 천을 꽉 쥐었다. 어떻게 이리 사람을 계속 데려가? 어찌 이리 갑자기 죽어? 원망의 대상도 없이 원망하고 있을 때였다. 목소리를 죽여라. 너는 이제 자은으로 살아야 하니까. 뭐? 오늘 죽은 것은 미은이다. 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자은이 되어 글피의 배를 탄다. 자은 대신 장안애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느라. 자은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셋째 오라비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 크게 소리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미은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낮추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술수가 가능할 리 없어. 호은은 돌아버린 것 치고 잠잠한 태도였다. 얼굴이 꼭 닮았지. 자은이 크지 않았는데 너도 여자치곤 커서 키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키 같은 건 상관없어. 머리가 비슷하게 좋은 것이 너뿐이다. 다른 동생들은 나이도 어릴 뿐더러 너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이 아니다. 어머니가 자은과 너를 낳으셨을 때 무엇을 달리하셨는지. 웃기지 마. 꾸며낼 것 없이 오라비가 직접 가. 그럼 되잖아. 집안은 누가 돌보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형편인데 그리 대단히 꾸며내는 것도 아니다. 조용했던 자은을 아는 이는 적고 너는 더더욱 그림자 아래 있지. 자은이 타기로 했던 배를 타라. 이미 치른 값은 돌려받을 수 없고 네가 완벽히 자은이 되어 돌아와야 이 죽어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킬 일편의 방도라도 남는다. 여인의 몸으로 그 멀리 갔다가 들켜서 죽어버리란 말이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여기 있어도 아무리 한자리에 머물러도 마찬가지다. 우린 이제 그걸 알지 않니? 셋째는 죽은 다섯째의 시신 너머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스승님은 너는 그만 배워도 된다고 방에서 내보냈지. 그런데 너는 떠나지 않고 장 밖에서 귀로 배웠다. 나중에 스승님이 너를 혼내려 불러 모질게 시험해 보았을 때 네가 써낸 것이 내가 써낸 것보다 나았다. 나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칼을 받았을 때 너는 나무칼을 쥔 채 네가 쓰이지 않으면 신라를 잃는 것이라고 했지. 자,

0: 내가 네가 쓸 기회를 주겠다. 너는 이제 어쩔 것이냐? 셋째의 득장은 도발이었다. 여섯째는 태어나서 셋째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 자신과 꼭 닮은, 그러나 죽음의 색이 짙어져가는 다섯째 얼굴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창밖에서 귀로 공부를 쫓아가 할 때 몰래 책을 베껴줬던 것은 다섯째였다. 너와 나는 거의 같지? 하고 속삭이면서 다섯째에게 빚이 있었다. 다섯째로 살면 다섯째를 살린 것 같을까? 그리하여 병으로 죽은 것은 여섯째 미은이 되었다. 미은은 자기 이름을 묻고 자은이 되었다. 남자 옷을 입고 한때 낭도였고 그래 밝았던 한 살 위 오빠의 삶을 이어 살기로 했다. 그 결정에 따른 위기들이 없을 리 없었다. 먼 길 위에서, 학사에서, 저잣거리에서 하마터면 몇 번이고 험한 일을 당하거나 죽을 뻔했다. 셋째 호우는 가능한 위험들을 깊이 헤아리지 않았을 테고, 더 솔직히는 동생이 죽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비정한 주사위 놀이를 하듯 멀리 던졌을 뿐이었다. 살이 내리는 바람에 달거리가 끊기고 몸에 부드러운 구석들이 사라진 것은 들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돌아가 호은을 만나면 호은은 또 어떤 궤변으로 자신을 대할까? 그때 호은은 자은을 마주한다고 여길까? 미은을 마주한다고 여길까? 먹보랏빛 허공을 바라보고 있자니 죽은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죽은 자은이 서늘한 손으로 살아있는 자은의 손등을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원래 말이 많은 형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로 거의 같았어. 한쪽은 차분했고 한쪽은 나뭇가를 쥔 채 외쳤는데 우리가 거의 같을 리가 있었어? 죽은 형제는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개 속에서 죽음을 떠올린 건 자음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갑게 식은 장신구 상인이 발견된 것은 해가 떠오르며 안개가 걷힌 직후였다. 앞쪽 갑판에 쓰러져 있는 그의 목둘레는 목이 졸린 흔적이 짙게 남아있었다. 시신을 둘러싸고 선 사람들은 죽은 자를 아연히 내려다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자를 죽인 자는 태어난 얼굴로 우리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어디 있어? 장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선장이 사람을 갑판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이는 혼자였다.
1: 여자들이 없는데요?
0: 그 자리에 없다는 거요?
1: 아예 이 배에 없다는 거요?
0: 급히 수색을 했지만 여자들은 흔적도 없었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밤바다에 던져버린 것인가? 머릿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1: 본선에 알리겠습니다.
0: 그렇게 말하는 선장의 이마에 주름이 깊었다. 해적이 나타났을 때보다 한층 복잡한 나팔 소리가 배들 사이를 오갔다.
1: 배를 멈춰 세우나요?
0: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물었다. 항해 중에 사람이 죽은 일은 흔해도 병을 앓거나 격랑 속에 배에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지 목이 졸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었다.
1: 마전도에 배를 대기로 했어. 바다 위에서는 뭘 어쩔 수 없지. 안 그래도 본선에 물이 모자란다는군. 물독도 채울 겸 배를 세우라는 명령이야.
0: 선장은 객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었다. 마전도가 멀지 않아 사신단의 누군가가 와서 볼 때까지 시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막상
1: 마전도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 보고 싶었던 무친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반가운 마음을 느낄 새가 없었다. 물독을 채워야 하는 선원들만 하선을 허락되었다. 자은의 배에서도 두 사람이 독을 안고 내렸다. 제대로 된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뗏목과 작은 배가 여러 번 오갔다. 사신단에서는 부사와 판관이 호위 군사를 데리고 이쪽 배로 왔다. 부사는 상황을 무척 마땅찮아하는 얼굴로 갑판에 올라오자마자 물었다.
2: 죽은 이는 누군가? 문서는 어디 있나?
1: 선장이 시신을 뒤졌지만 문서는 몸에 없었다. 선원들이 갑판 아래를 뒤져 찾아낸 것을 어정쩡하게 들고 서 있었다.
2: 죽은 자의 이름은 예훈 우이 출신입니다. 이 자의 물건은?
1: 장신구 상인이 데리고 탄 일꾼들은 낭패감을 숨기지 못한 채 특별히 사라진 물건은 없는 듯하지만 그 점을 확인해 줄 가족들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했다.
2: 가족들? 부사가 눈썹을 올렸다. 아내와 딸이 함께 승선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셋이나 소리 없이 당했다고? 아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나?
1: 밤새 갑판을 살폈어야 할 불침번은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그만 잠들어 버렸노라고 무릎을 꿇었다. 항해를 맡았던 선원들도 배를 무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평소와 다른 점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짐과 객을 싣기 위해 선원수를 최소한으로 했을 테니 고되었을 것이다.
2: 왜 이 시신만 남겼을까?
1: 목인군이 곁에서 중얼거렸다.
2: 마저 바다로 넘겨버리지 않고?
1: 그보다 배 위에 무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손마다 무기인데 왜 하필 무기를 졸랐을지는 궁금하지 않소? 자은도 궁금증이 일었다.
2: 자네 솔씨 집안의 학생이지?
1: 부사가 자은을 돌아보며 물었다. 자은은 장안에서부터 사신당과 함께 여행했지만 정사나 부사, 판관과 직접 말을 나눈 적은 없었다. 예.
2: 자네 형이 자네가 명석하기 그지없다고 온 서라벌에 그리 말하고 다니던데 자네 형도 꼴 사나운 차지만 머리는 나쁘지 않아 여기저기 풀려다니곤 하지.
1: 예?
2: 배가 당은포에 닿기 전에 누가 이 자리를 죽이고 여자들을 바다에 던졌는지 밝혀내게.
1: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2: 상인과 상인의 식구일 뿐인걸. 이 정도 일에 내 수하들을 쓰는 것도 과하네.
1: 혹 제가 죽였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자은이 묻자 부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2: 셋을 소리 없이 죽이려면 셋 이상은 필요한데 자네가 일행 없이 혼자라는 건 내가 장안서부터 봐왔네. 그러니 자네는 아니지. 게다가 그 핏죽 호른팔로 저 풍채 좋은 자를 어찌 이겼겠나? 자, 설자은이 묻는 것에 지체 없이 대답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해주게.
1: 부사와 그의 사람들은 그걸로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본선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살인자를 찾아내는 일이 자은에게 떨어졌다.

새로운 책 살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 오늘 그 두 번째 들으셨고요.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안녕하세요. 한종 동행 라디오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 특별한 5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종 우호 동행협회의 고문 원효붕입니다. 제 옆에는 또 다른 사회자분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우호동행협회에서 대외협력고장을 맡고 있는 보한비입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12년이 되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